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규십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하야 합니다. 30분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규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섣든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찬물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이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급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곱 각사도 우리 건재 보시면 5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15곽은 또 좋습니다. 15곽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5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에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 다음에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이 하고 아이 잡수었습니다.
3: 얼마입니까?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 이래 소지가 질러간다는 게 도로시 번제지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부자니까 일부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게 노신타이 받겠다며네.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젠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매액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3: 머리 회가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셔 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네.
2: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들었을 때 다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2: 그래서 건네보신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자폐염이 자꾸 하던 게 어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 네.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도 예,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네.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3: 그럴 겁니다. 정신 나죠.
2: 예, 그리고 이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있습니다. 나가 활동하는 예. 아, 맥이 없는데 예.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하니 그러던 게 예, 이거 건의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3: 아, 이 네.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의 끈의 일반돼서 못 팝니다. 이게 좀 많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이.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밥이 요매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 네. 식사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괜히 감액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에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난다고
3: 네.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거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다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한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3: 아니,
2: 좀 주시고 거둬주지.
3: 예.
2: 우리 활동이 좋지. 그래서 계속 저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좀 작게 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두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긴다.
3: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 안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질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2: 예, 난 교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3: 그 자사 보시오. 교시부는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2: 예.
3: 예.
2: 예, 선생님 소개해
3: 주셔서
2: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3: 받으려
2: 합니다. 예.
3: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0: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라 하는 거 보면 정말 수폐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라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오늘 보시 하는 먹는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 오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땡한다. 그리고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정신이 땡하며 술이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가무에 귀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가면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 하나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띵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에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병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네.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0: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좀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2: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속이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은 게 그래서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주지 이럴 때에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0: 약값은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2: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성과해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3: 예, 알았습니다. 지금 됩니까? 단연간 다발성대인 세월에 의해서 머리가 딱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치고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건 또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근데 조금 피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0: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3: 그렇지만 효과 이렇게 빠르게 아침 일어나면 등치 나고 그러면 말수하고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버렸습니다.
0: 그럴 겁니다.
3: 이거 이건 계속 오래 먹어도 그렇죠.

0: 즐겁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늙음하기싫어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 계속 쓰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투이해수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투이해수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화는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손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손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3: 오빠에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다음에 네. 들은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조각을 지금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봅니다 지금.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던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아.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입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서 반겨주던 그 까치 소리를 떠올려보시길 바라며 담현 작사 류현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유람 즐거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타향이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문득 고향 집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죠.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실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의 푸른 물결이 반짝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은 우리 삶의 려정을 닮았습니다.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광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낙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국약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8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12세트 되니까는 아예 큰 과글로 24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 8세트부터는 예,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일호방 다 드립니다. 예, 예, 장례통, 청임일호방 요거는 8세트부터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하게 우리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예, 그래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약이 약과에다 쓴 이런 공능 주치에 잘 보세요. 자기 질병과 딱 맞는가, 예,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예,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와서 보겠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우리 지금 요추간판 탈출 지금 주위에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찡하면 요추간판 탈출, 요추간판 탈출 하는데 병원에가 검사해보게 되면 기본상 그래서 진단이가 연세 많으면 이렇게 요추간판 탈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병원에가 검사한 거는 요추간판 탈출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고 그 검사를 한다 해서 배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대고 가서 검사합니다. 예, 검사해서 쓸데없으면 한번 검사해서 요추간판 탈출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게 더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다 거쳐야 되죠. 뭐 5분의 치료에다는 돈 안 쓰고 5분의 검사비에만 몇천 원씩 팔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수술이나 막 받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추간판 탈출은 수술이가 펑시안이가 영 많습니다. 예, 펑시안이란 게 뭔가 우리 이사 수평과도 관계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뺄빼 돼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수평 없는 이사를 또 만났다 할 때는 그 사람 잘못된 게죠. 그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놔도 이 사람이 당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동맥이라는 거는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요추, 척추, 몽땅 이거 다 우리 척추라 하죠. 척추 그거는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중의에서는 중의에는 지징빠마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十二正经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맥은 또 다른 그 별명은 뭐라는가 장창이랍니다. 그래서 동맥은 어째 동맥이라는가 중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관리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도를 한다.

0: 이런 뜻이죠. 두관, 통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은 전신의 이런 양기, 양에 속하는 이런 경락에 이런 기혈을 관할해 준 작용합니다. 조절해 준 작용이죠. 그래서 기혈은 다 아시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기혈이라는 건 항상 운행합니다. 돌아댕깁니다. 움직입니다. 사람 턱 죽는 순간 기혈이라는 거는 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양징이라는 건 뭔가 사람 안에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몽땅 음이죠. 양기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은 움직이는 거는 양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움직이는 것이가 정말 활달하게 움직이는가, 개체면 맥이 없어서 느르르 움직이는가. 사람 연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만은 뻥뻥 튀어튀어하지 않습니까? 다리 너무 헷갈아가지고 막 뛰댕기죠. 근데 벌써 중년이 들어서고 어른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다리 막 천근무게 같죠. 이게가 점점 양기가 어선 약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뚜마이라는 건 또 루어순 그 통수의 다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루어순이라는 거는 루어라는 거는 어디며 어디며 이렇게 속한다. 예, 어디메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루어슨 콤파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수의 골수를 잘 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나오 뇌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풍습방 강의를 할 때 항상 우리 요추 거기 맨 두 번째 마디 아래에 명문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명문 무슨 뜻인가? 생명의 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 맨 제일 중요한 혈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약제, 우리 중약제 뭐 몇천 가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중약제에서도 다른 경락을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되는데 딱 그 명문혈을 들어갈 수 있는 중약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그 우토란 약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약방에도 우토란 게 잘 파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토가 직접 명문혈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이 동맥을 직접 관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 안에는 그 골수가 다 그 짝으로 다닙니다. 해부하게 돼서 아래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통수의 골수를 잘 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나오 뇌까지 통한다. 이렇죠. 그러면 우리 어축한반 탈출. 일단,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연세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예, 우리 연세 80, 90이 돼도 요추간만 탈출 아이 걸린 사람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예, 백세 노인들도 요추간만 탈출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 어째서 요추간만 탈출 걸리는가? 장치 후한. 사실은 이거 장치 후한은, 예,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방호실에 앉아있거나 지금 뭐 밖에 나가게 되면 또 차를 몰고 댕기고 차에 또 앉아있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가 이렇게 자꾸 유행되면서 어린 아이들도 계속 핸드폰 보면서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있죠. 이래게 되면 요추간만 탈출 걸린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라울레이란 게 뭐니까 요추를 너무 세게 썼거나 특히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일을 하거나 예, 이런 사람들 댐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런 장투를 띠는 차를 모는 사람들. 예.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풍습방과하고 황진 산타에서 해배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저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까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니까 어제 조금 허리도 아프지. 아니, 어제 뭐 계단을 뭐 오르내리겠다고 합니다. 다리 아플까? 뚝뚝 무릎에서 소리 나고.
0: 소리 나고, 예.
2: 예, 한 발도 내 이렇게 해서 다리 두드려도 소리 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예. 아, 뭐를 먹으면 또, 뭐, 어째 그런지 또 막 배가 붓기도 하고, 예.
0: 네.
2: 예. 아, 그러니까, 뭐, 참을 수가 없고, 예. 이래서, 예. 또 숨 참 앉아서, 어째 숨 막 가슴 잡았던 숨 참 밤 뭐 앉아서 해왔습니다.
0: 네.
2: 밤 기다려. 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저 잡고, 또 연변에 영화당 있어서 다 뵌데 아이 됐대다.
0: 네.
2: 예, 침도 맞아보고, 이 약 먹어보시오, 저 약 먹어, 이 사마다 다르게 하고 죽겠다. 근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2: 그래도 며칠 이렇다고도 또 발작하지않을까?
0: 그렇죠. 예.
2: 예, 또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예, 그 후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예, 아이 선생님 용하다며 이 소문 들었다 말입니다. 네. 예, 약하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들었다 말입니다.
0: 네.
2: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풍습방과 이 선생님 친구를 같이 했는데 벌써 다 써야 되니까 예.
0: 네.
2: 이 몸이 거뿐하면 숨이 차는 게 조금 낫더라 말입니다. 숨이 낫더라 말입니다.
0: 자꾸 여러 가지를 써도 효과 잘 못 보는 게 무슨 원인인가. 네. 사실은 진단이가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진단이 틀리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점점 외지바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2: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이 풍습방과 뭔가 침원부 했는데 벌써 다 써야 되니까 전날엔 벌써 조금 몸이 거품 나오긴데 벌써 다섯 번에 숨이 아예 차고 예.
0: 네.
2: 이게 벌써 허들이 되잖아 합니다.
0: 네. 친구가 예. 직접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2: 예. 그럼 효과 그러니까 빠르죠. 벌써 숨이 아예 차가 막 예. 어떻게 몸이 용 거품 난 게 막 몸이 용 시원한 카메라 그리고 예. 허리 다리도 많이 지금 나아졌습니다.
0: 네.
2: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소화도 잘 되고 아예 조금 예. 효과 시간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벌써 머리가 벌써 막아지지 않을까?
0: 네.
2: 예, 머리고 이렇게 막 정신하고 예, 이런 더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내 효과 보니까 우리 아래 서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이 할머니도 예, 지금 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밀고 다니는 차가 그게 이지라서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그 밀고 다녔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허리 못 펴고 그 다음에는 땀을 자꾸 흘리고 예.
0: 네.
2: 예,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게 또 아이 배운다 잠깐.
0: 네.
2: 그래서 자기 좀 내가 하는 말이가 오 암대가 돼 약 먹고 침 맞고 정화단 것 되는데 아이 된다면 어떤 죽는 길밖에 없다면 이래서란 말입니다.
0: 아 예.
2: 예, 아 여기서 죽어야 돼 죽지 않게 얼마나 힘든가면 아무리 이사도 영화도 아이 된다면 이래서라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거, 약을 내가 이렇게 먹고, 침도 맞고, 이 선생만 한 게 없으니까, 이런 약이, 그 약이, 정말 약이 좋다고, 이래서 내 이거 와라, 이런 거 보라고. 이래서 지금 벌써 이 할머니에, 지금, 거품 두 달에 아이 됐습니다.
0: 네.
2: 약도 통합니다. 계속 침도 맞고, 이 지금에, 국수빵, 이 약도 먹고, 그 지금 예, 좋아서 예.
0: 네.
2: 벌써 예, 이 약들에 비니까. 친구끼리 벌써 야들이니까 이 허리 펴주고 소화 잘 되다니까.
0: 아 그렇죠. 예.
2: 예 소화 잘 되니까 정신하고 눈도 이렇게 막 잡아 두드려서 눈이 희미하니까 눈도 잘 배우고 예.
0: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 밀차도 안 밀고 다니고 걸어 다닙니다.
0: 지금 어떤. 대부분 관절약들을 보게 되면 위를 세게 해칩니다. 그런데 예? 우리 풍습방은 식전 식후 관계없습니다. 보통 식후에 잡사라는 건 자기 위를 조금 자극하길래 자꾸 식후에 잡사라 이런 관절약이 그런 말이 많이 도는데 그래서 우리 이 풍습방은 괜찮습니다. 엄청 좋죠. 예. 또 위를 예. 도와준 약, 그다음에 간 도와준 약이 16가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도 밝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예.
2: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럽니다. 오 이런 이사 처음 봐 이런 약 처음 언영 알았다며 아이 마트가면 내가 죽다 했겠는가며
0: 네.
2: 예, 이러면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0: 네, 예.
2: 이 우리 아래 서치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아래.
0: 네, 예.
2: 예. 그러니까, 정말 이랍니다. 오, 어이, 쟤야, 그 선생님 좀 날 대신해서 내도 지금 방송 듣지만 또 고맙다고 인사하오.
0: 네.
2: 예. 그 선생님 덕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며.
0: 네, 예, 이래 소개해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 예, 영 안으로 칭찬을 아야 낍니다. 오, 이사 벌써 침을 시원하더라면 이래면서, 네. 그다음부터는 벌써 눈이 벌써 정신 나더라면 이래면서. 맞다갔네 이거 지금 밀철 안 밀고 댕기죠
0: 맞습니다 우리처럼 침 놔준 데 없습니다 침은 네, 제가 전면적으로 놔주기 때문에 더 와서 환자분의 증상 쭉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예? 눈도 네. 좀 부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요추관만 탈출도 있다 뇌실금도 있다 심장도 안 좋다 뭐 뇌경색도 왔다 중풍도 왔다 이걸 제가 몽땅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기실은 마지막 보게 되면 또 말 전략이죠 예.
2: 예, 맞아요 그까 지금 그 할머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이미 그 할머니도 내가 같이 하는 말이가 계속 지금 많이 났는데 친구도 하고 약도 네. 먹겠다고 이런 약을 소원 본다고 예.
0: 네.
2: 예, 이랍니다.
0: 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2: 예, 예. 예. 그 할머니가 내가 지금 또 약 더 싸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거기서 낚시.
2: 예, 싸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말씀 주세요. 예,
1: 저는 예, 부스빵 한 다섯 달가량 썼습니다.
2: 네.
1: 예, 부스빵 쓰기 전에는 목에 뭐 있는 것 같아서 밥 먹어도 개끼고 물 마셔도 개끼고 갑상선을 해서 목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바빴습니다.
2: 네.
1: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 쪽이 붓기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입이 썩었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끌거리를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2: 네.
1: 새벽 서사 심한 데다가 멸실금까지 있어서 밤잠 편안한 잠 못 잤습니다.
2: 네.
1: 예, 그러던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부스빵을 써봤는데 지금은 깨끼는 증상도 없어지고 예.
2: 네.
1: 목이 불어난 것도 들어가서 숨이 아예 차니까 참 좋습니다.
2: 예.
1: 새벽 설사 이제 나가야 합니다.
2: 네.
1: 예, 여실근도 선생님 친구까지 결합해가지고 치료한 게 인차 나섰습니다.
2: 네, 전례센터 많이 좋아졌죠.
1: 예. 예. 그래,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기저귀를 벗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예.
1: 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도 영 헷가봐서 예. 천개 오리내리는 것이 맥이 납니다.
2: 예.
1: 예. 귀 살이 나는 것도 예전보다 소리 많이 낮아졌습니다.
2: 네.
1: 예, 이 풍습방이 정말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을 보충해서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참 빠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나도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12세트 더 사자고 그랬습니다.
2: 네. 12세트 상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의 결정에 상했다는 분들도 한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내가 동문입니다.
2: 네.
3: 동문이 저기 10날부터 제가 뭐니까 9일날 이야기 받아 선생님과 저기 자문하고 쓴 게 저는 뭐니까 혈배강 쓰랍니다. 그래, 혈배강 썼는데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 먹으면서는 이전에 먹던 약을 다 끊었어요. 제가 보험사 다 치우고서 이것만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한 3일 그 뭐니까 이 고리가 아프던 게 더 아프던 게, 다시 지나니까 나 아예 아픕니다.
2: 아, 예.
3: 생각이 아야 이게 이렇게 빠를까 했다만다.
2: 네.
3: 다음에 이렇게 경진해 본 게 그냥 아예 아프고 이 어깨 있잖까 이 골이 아프다는 게 어깨서부터 이 뒤에 어깨 박죽 이게 줄이 얼리 뻗치는 그냥 아파서 별짓 다 했어요 제가 와, 그런 거 뭘까 보아도 붙여보고 뭐.
2: 심장래 그렇습니다.
3: 네, 태도 그냥 안 그랬나 그리고 식은땀이 흉표시 나고.
2: 예.
3: 그리고 예, 이 헬기 뭐랄까 힘하고 예, 다리도 그러니까 점점 맥이 없고 숨이 차고
2: 네.
3: 한 3년 전에 숨이 너무 차가지고 예,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랄까 돈이가 되잖아 이 약은 드는지 오랜데 못 먹고 너무 힘들어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다니까 내 일대돈 싸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과 잠을 하니까 예, 이 나는 혈배강 쓰면 좋다 하더라. 그래서 시방 따가 둘이 다 먹는데 아이고 영도수인데 이제 그까나 내가 딱 20날 먹었어요.
2: 아 예예.
3: 20날 먹었는데 전혀 효과 안 있으니까 한 며칠 돼서 괜찮습니다. 나 전번 해볼까 한 며칠 또 이제 더 아파 그리고 혈압약 있으니까 제가 매일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 그냥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혈압약을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늘 거지.
2: 네 그렇게 그런 네,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증상이 없습니다.
2: 네.
3: 그냥 아무것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자해보니까 한번 조금 높을 때 160인데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아니
2: 나빠졌어요. 예.
3: 예, 이렇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2: 우리 환자들 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혈압이 막 이래 높아져가지고 살이 혈압이 하면 뭐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증상은 항상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는 항상 흐리멍텅해나고 근데 우리 혈배강 쓰므로서 혈압이 올라갈 때도 그때 그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기보다 영 머리랑 맑아지고 그러면서 혈압 올라가다가도 또 혈압이 쭉 내려오고 혈관 탄력 회복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피를 많이 보내주고 머리에 피공급 잘 되게 해줄까나 엄청 편안하고 좋죠.
3: 예, 그리고 우선 이 손이 찬 것도 한마디로 그 다음에 예전에 뭐가 이 시간에 한 며칠째 저기 날이 못해도 이제 한 며칠 걸어가는데 손이 찬 손이 하나 더 없고 이 다리도 영 고뿐하고 예, 저 딸도
2: 맞습니다.
3: 이 딸도 어찌가면 자강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병원에가 이 중이들이 병원에는 있잖아요. 약간 마병은 다 가졌대요. 나이 비해서 일찍이 이런 병이 왔다 이러면 나이니까 그렇게 아시한 게 그래서 제가 같이 먹는데 양 하나씩 먹고 난 두 개씩 먹는데 이 딸도 지방이 완전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이 턱턱 내게 서자 이러던 증상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2: 그렇죠.
3: 예. 네. 그러니까 약인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대니용 눈발만 나가지고 정말 고생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2: 예.
3: 선생님이 혜택 얼마나 줍니까? 한
2: 그래,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러니까 영 고맙습니다.
2: 예.
3: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예.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말씀 주세요. 예.
4: 예. 저도 예, 이 중식빵 쓰는 환자였습니다.
2: 네.
4: 한 어른 반년 넘게 썼습니다.
2: 네.
4: 쓰기 전엔 정말 관절마다 다 부서있고, 예. 그 다음 네. 어떤 손가락이라면 변신 됐단 말입니다.
2: 아, 예. 분수 관절.
4: 예, 예, 예. 그리고 항상 이 팔다리 자꾸만 들어서, 예.
2: 네.
4: 주물러야 했고, 예. 그 다음 또, 그러니까 또 변두염까지 생겨서, 예. 옷 입기도 바쁘고, 무슨, 모든 게 다 곤란했단 말입니다.
2: 네.
4: 그리고 전신이 괜히 그, 지나댕기는 것처럼, 예. 근질근질 해나고, 예.
2: 네.
4: 뒷잔등이 쫙 기와들고 잠으로 깨안고 이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저기나 입이 마르고 변비도 있었단 말입니다.
2: 네.
4: 그래 이 약을 써보니까 예. 이 약을 다 써봐도 병원에 생기면 무슨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약을 쓰니까 예. 차츰차츰 효과를 보게 됐단 말입니다.
2: 네.
4: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 선생님이 이 방송 겸해서 학수하면서 이 활동에 참가했단 말입니다.
2: 네.
4: 그 활동에 참가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약 많이 먹게 되니까 약도 내 좀 량 자량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2: 네.
4: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는가 한 게 그러니까 붓기는 게 차츰차츰 내리고 설매 받은 게 뚱해지고 예.
2: 눈살 네.
4: 같은 게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2: 네.
4: 그러니까 또 변비도 또 예, 같이 따라 해결되더라 말입니다.
2: 변비 해결됩니다.
4: 예. 예. 오, 그게 얼마나 바쁜 일인가.
2: 네.
4: 굉장히 그게 해결될까 정말 뭐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2: 네. 예.
4: 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가면 곰곰 생각할까 정말 이 붕수빵이라는 약이가 예, 깊은 곳에 습을 뽑아낸다는 말이 맞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4: 예. 예. 이 습이 습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심률이 막 그저 빨랐다 늦었다 하던 이런 게 많이 나사져서 좀 정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
2: 네.
4: 그래서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이랬습니다. 난 이번에 뒤에 이 활동에 참가해서 더 써보자고 합니다.
2: 좋죠. 이번에 활동 예. 영 좋습니다.
4: 예예.
2: 예. 예.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로 또 더 드릴까나. 예.
4: 예.
2: 288-0018 예. 전화 치시.
4: 예.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건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말씀 주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예. 예.
5: 아, 저는 예, 내가 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네.
5: 문의하러 전화 드렸습니다.
2: 네.
5: 그 동생이 그 한국에서 여추관 탈출하고 예그 다음에 어쨌든 예 골다공증도 있고 뭐 경추병도 있고 뭐 척추 협착증이란 것도 있습니다.
2: 네.
5: 그래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치료하던 돈이 너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2: 또 치료를 그래. 해야 됩니다. 한국 어떤 예. 소약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5: 치료를 하다 할 수 없어서 진짜 단가에 들어서 연기를 들여다가 예. 정말 좋다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뭐, 개인 병원에 한다는 이상대도 가보고.
2: 네.
5: 아가, 예, 그 허리 너무 아프니까 미네 일어나 똥오돔에 일어나 제대로 누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똥오돔 받아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런 골과대인데, 예, 그 막 아가, 예, 그 심장도, 예, 막 숨쉬기도 바빠하고, 예.
2: 네, 예.
5: 뭐, 다리도 막 붓기고, 예.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예, 뭐, 아가, 뭐, 가슴이 답답하다며, 막, 가슴 재뜯지, 조금 뭐 먹으면 깔깔거리면서 그래야지 그래야 말입니다.
2: 네.

0: 그래, 너무 답답해서 얘네 지금 이래 선생님 전화했습니다. 이런 내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가 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전화를 가르쳐주면서 여기서 그 선생님 참 용한데 물어보면 알게라고서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좀 무슨 일 못해보겠습니까?
1: 그래,
0: 지금
1: 그래.
0: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1: 예, 예.
0: 됩니까?
1: 일단이 이분은 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뼈에 대한 질병, 하나는 심장에 대한 질병이
0: 예, 예.
1: 원래는 우리 봉스빵하고 우리 그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이 두 가지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0: 예.
1: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래 담아하게 되면 자기 속심말을 다 할 수 있고 제가 더 진단 다 정확하게 낼 수 있고
0: 예.
1: 그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기병은
0: 예.
1: 이 예. 2층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세요. 288-0018번 전화
0: 잠깐만,
1: 치세요.
0: 잠깐만 얘는 예, 적을게요.
1: 예, 예. 거기다 전화 예. 치세요. 예.
0: 288-0018 0018 알겠습니다.
1: 네. 예, 네.
0: 좀
1: 예.
0: 한 시간 후에나
1: 예, 예. 그 전화
0: 예,
1: 치세요.
0: 전화 드릴게요. 그래 뭐 예. 선생님 어떻게 좀 환자 봐주세요.
1: 알만하십니다.
0: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0: 우리 친구와의 이약 수고설이 완전히 힘이 날아다닙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예, 5달 먹었답니다.
1: 네, 예.
0: 친구 말하는 게 5달 먹었는데 예, 예전에 그 친구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팔팔해지고
1: 네.
0: 춤출라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나오지. 내게 세상에 그래 내 동생 얘기할까. 다 될 게 없다. 그야 거기 와서 그 선생님 전화해서 자기 붕수빠인지 붕수빠인지
1: 그걸 쓴답니다. 예. 예.
0: 그래 쓴 게 이렇게 좋아졌다 해서 그래 내 선생님들 전화한 겁니다.
1: 그렇죠. 예, 약과 병이가 딱 맞아야 됩니다. 예,
0: 예
1: 그래 진단이
0: 예,
1: 예. 중요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장기적으로 이런 그 수술을 한 받아댔고 모든 서약은 간 콤파치를 대고 해치기 때문에 간이가 모든 힘줄을 관할해주고 콤파치가 골수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풍비주사 다 마찬가지 돌입니다. 이런 걸 내서 우리가 요추관만 탈출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풍스빵 써주게 되면 이런 요추관만 탈출이 엄청 좋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못했더니 나에게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 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나

0: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토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유형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류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류영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응? 날이 저물자 하자지는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태똥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않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맞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군. 어째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군.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삼행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흗날 주왕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변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은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시는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통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 수가 3,000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성을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 하면서 조항소베트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계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시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투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 결국 투시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조항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하성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시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똥 동지.

아프시겠죠? 추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식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주의 고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려가 고린 서역, 홍문 공현, 고현 균련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려가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황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중 부대는 여전히 적수하의 토성 이랑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황홍군을 횡강과 적수하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요양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이었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류영은 리발사를 찾아 도움물을 한 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동을 찾아갔다. 모태동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류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위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굴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이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10만불의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료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료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오동지, 누가 왔나?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오호위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원에

0: 상담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 총화복귀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자세와 효과적인 사업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일층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철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를 복귀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인원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

한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 구조와 홍수 대처 긴급 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 구역에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 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포장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늘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 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 표준화 기술 위원회 생물 농약 분 기술 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 제정 사업은 우리주 검사 검측 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 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 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 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 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의,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 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0: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종합업무부 부장이고 전국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 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번화리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길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

0: 마친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계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1: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 배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뉴스에게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와 더불어 시신이로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 하고 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598원으로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만난다는 게 행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15각을 싸면 18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정도 계다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인정합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5각

0: 18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15각에 15각 이 정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98원으로부터 지금 200원 인상돼서 898원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파악하시고 잘 이용하시겠다면 건강을 찾는 세기를 개척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10각에 15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대 활동 가운데서 큰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이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 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21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40대 중후반부터 해서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으로 연세가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년은 끄떡 문제가 없다고 보증할 사람은 거의 적거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 가운데서는 명서방은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이 전이 박사를 의료는 한 반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거 예 먹기 전에는 계속 반장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무슨 꿈이 오는지요, 지금 이 미술이 적절한 반장 제대로 못 하니까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막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확비를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계속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0: 그럼요. 잠을 자지 못하면 예.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예, 이 또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아가지고, 예. 음식도 그냥 가려먹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이 전이 박사를 먹으면서 예, 영 많이 좋았었습니다. 원래는 위가 영 차고, 예. 손발도 차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 박사 먹으면 지금 이 여름에도 비실은 예, 영 양말도 또 두분 양말 신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수면장애가 예. 완전히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소화계통도 위가 따뜻하네 떠와져갖고 밥도 잘 먹고 음식 가리지 않고 이러니까 나의 정말 힘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나의 지금 전이 박사를 먹으면서 예, 또 여러 가지 방면이 개선되는 게 자기들로 영 선명하게 알립니다.
0: 그럼요.
2: 이다 보면 예, 예. 불편한 점들도 영 많았는데 영 많이 알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주문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잘 생각했으니까 제때 이용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2: 5017766번
0: 예.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 의에 얻은 한 5달 넘겼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이게 눈 위에 이게 진단받으기가 황반변성 있지 않습니까.
0: 예. 아, 그게 쉽게 실명하는 무슨 한 가지 질병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에 속합니다.
3: 예, 그러니까 나 예, 항상 이 눈에 그때 볼 적에 눈에, 예, 눈에 이게 물질이가 막 이렇게 비틀게
0: 보이죠. 예. 예. 각이나 보일 겁니다. 예.
3: 집에 안에 나갔던 보게 되면 막 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0: 중심이랑 그렇죠.
3: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 이게 어째 불시에, 그래, 다 배우니까 황반변성이다. 이게 다 그랬다. 그래서 약을 뭐, 써라. 약을 뭐, 숙한 약 갖다 먹었는데, 그 병원에서 숙한 약 갖다 먹고 이랬는데도 왜, 그래서 조금 낫긴 낫을 때다. 그런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가 나오거든. 그리고, 눈에서 예, 이게 검은 반점이라니까 막 날아다니는 몸 같은 게
0: 예, 예 유리체 혼탁입니다. 예, 예
3: 이쪽 혼탁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주 눈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눈곱이랑 가득 나와가지고 눈 또 붙어요 어쩐지 떨어다니죠. 그래
0: 염증 예 예
3: 예 야 그래 내 얼마나 눈 내 고생했지. 그래 그때는 그랬더라고. 약은 뭐 큰 약 없고 그래 약을 두고 약도 두고 뭐 먹는 약도 두고 죽겠다. 그런데 그거 뭐가 좀 해결 아이들 때다 지금. 예.

0: 예, 그래서 내, 이 민수방 눈이야 갔다고 저는 예, 한 5달 넘게 쭉 쓰여볼까나. 차츰차츰 그가 내게 나사지는 게 제가 이 물질과 벼룩이가 예, 그렇게 삐뚤게 아이도 그것이 배운나 말입니다.
1: 예, 예.
0: 네, 그거부터 알고.
1: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예.

0: 그래, 나 선생님 물어봅대다. 그래, 무슨 약 쓰느냐. 그래, 이제, 저, 인물이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1: 예.
0: 예, 그러니까, 야, 이 약 면박 선택, 다, 어떤 거 먹어도 효과 없는데, 이번에 이 약 선택, 내년부터 나도 이거 선택하고 잘했다. 왜 약을?
1: 그렇죠.
0: 효과가, 예. 효과가 잘 아긴단 말입니다. 약.
1: 그렇죠.
0: 예, 명확히 아기지.
1: 눈에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예. 보이고, 눈앞에 많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말 내 좋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실제 시력, 보이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이 정도의 근거에서 효과성을 자신이 신심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래서 선생님, 내 이런 좋은 약 만나고 효과가 이런 좋을 지게 이 약 바탕선 치료하려고 오늘 12가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귀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희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이제 굉장히 후유증을 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선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약 먹은 다음에 이제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어, 그 문제 해결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고 어지럼증 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황황함을 불안하던 게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그래요. 예.
3: 예, 약 먹어보니 정말 효과, 너무 빨리 나고 효과 좋을 때다.
1: 예.
3: 그래, 예, 이게 세심히를 문의하자게 합니다. 우리 예. 남편이 위가 아파서 예, 그냥 위 쓰리고 아이 식후물도 올라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밥은 매달 못 잡으니 맥도 없고 또 이게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 보기 영 힘들어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이 세심히를 쓰면 되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라고.
1: 어, 이제 남편분이 세심히로 선택을 빨리 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남성들이 전열선하고 그 뇨도가 한선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건파지 허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그 전열선이 우쭐하면서 뇨도를 압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 차수는 작고 나가는 양은 작고 그게 점점 심각하게 되면 마지막에 뇨독증 위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빨리 선택해서 복용하며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그리고 밤잠 더 깊게 자게 되어 있고 골격도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귀도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이렇게 좋은 중약제로 조성된 처방이 적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인정하고 복용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러면 오늘 지금 배달받아 인사 쓰겠다면 그럽시다.
1: 아, 그렇게 하라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진료가 수고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제가 지금 예, 예, 항상 소비 시원히 못 보고 거품이 있고 예, 소변은 올라가도 안세 있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 뭐
4: 카운트 써보고 두루두루 약 써봤는데 효과 거기 못 봤습니다.
1: 예.
4: 근데 이것은 이제 반년 조금 더 썼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나가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거품도 없어지고 지금 화장실 가면 잡아오면 이전 안세 있다 기다렸다 봤는데
1: 그렇죠.
4: 지금 잡아오니까
1: 예.
4: 그게 좋습니다.
1: 예.
4: 혈압 조절 잘 돼서 이제 혈압 온전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 혈압 잡으면 170, 180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대부분 120대 80, 머리 혈압 정상인데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어, 그 문제 해결이죠.
4: 예, 그 문제다.
1: 예, 예.
4: 머리 아프지 않아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4: 그래. 그리고 귀에서 소리나, 전기 소리나, 윙윙 소리나, 옆에 말해, 눈에 말해, 다 듣기잖아는데 이 전기 소리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1: 아,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4: 거. 예, 곰팥이 든든. 예. 그리고 허리 통증 심했는데 허리 통증 없어지고 그 무리 관절도 아파서 조금 걷다가도 앉아 쉬어야 갔습니다.
1: 아파서.
4: 예. 지금 우리 관절이 아프지, 어젠 안쉬가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4: 콩팥, 엄청 이제 최고가, 그리고 이젠 전 맥이 없어. 항상 집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지금 맥이 나오니까 활동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젠 맥에서 누워있는데.
1: 예, 예.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운동하고 싶고 운동하게 되면 동토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맥에서 맥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0: 제품 자체가 우리 중노년한테는 아주 귀해지요. 예.
1: 예. 그래, 이번에 화장 좋았을 때, 이번 화장 좋을 때 열고 싸서 싸고, 쓰고 하나 물어 거니, 선이 봐서 저희 옆집 아줌마가 갑상선 수술했답니다. 수술을 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0: 오, 좋습니다. 수술 후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예. 전희 박사, 지금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면, 지금 심장 공동에 이상을 부를 수 있는 기초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세포의 신호를 쫓아가서 세포 내에 전달해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거나 갑상선 한번 수술의 끝이 아닙니다. 그 갑상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덩달아서 해결받게 되어 있는 제품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이런 제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가 노벨상까지 받았고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요.
1: 나가 다닙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천희 박사 전이 셋이니라
0: 예. 예.
1: 그렇게 하세요.
0: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저는 박사 1년 7달 썼습니다.
0: 와, 잘 썼습니다.
3: 네,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인사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심장도 참고 머리도 어지럽고 배는 눈도 뿌연감도 나고 맥이 없었습니다. 계속 밥을 잘 마셨고 예사와이도 근데 이 약을 먹은 후부터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밥을 영잘 마셔 근이 욕망이 올랐습니다. 나는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맥이 난다는 게 맞습니다. 한 봉지 풀어들게 되면 만보를 걸는 그 운동 효과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죠. 예, 그 선생님 강의하는 게 대비해 보면 맞아 떨어진다 말이에요.
0: 그렇죠.
3: 요 하나 먹고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걸린다 말이에요. 아침에 먹, 아침 밥 먹고 그래.
0: 예.
3: 그 걸으면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딴 데는 이거 먹기 전에 이게 조금 걸으면 더 가기 싶어도 예, 이 집을 돌아볼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예. 그래, 그거 예산은 뭐 원하면 더 먹고.
0: 그렇죠.
3: 앞으로 계속 가기 싶단 말이에요.
0: 예, 예.
3: 그러니까
0: 예.
3: 그만 자신감이 있으니까 둘 돌아오는 거 예산한 거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좀만 마음 버리거든 좀 효과는 능력이 많이 높아진다. 그리고
0: 그렇죠.
3: 머리 어지럽게 낫지, 눈이 뿌리는 것도 좀 낫고, 예. 그래, 뭐, 나 저번에 선생님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뭐, 오래 먹어야지 갑시다, 오래. 그래, 뭐니까, 이, 우리 동시에 또 싸겠다 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우리 내부 먼저 가봐. 한다만 먹어보고, 오늘 이야기 안 해도. 부작용없지 그 뭡니까?
0: 그렇죠. 예, 예.
3: 그럼 부작용
0: 흡수가 빨리 되고, 잘 되고.
3: 예, 효과 예. 나고, 괜히, 정신도 마가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지, 영도 더 말입니다.
0: 예.
3: 내가 오늘 오늘 이제 한 포를 싸겠단다.
0: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네. 자체는 CAMP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져야 건강장수를 보증하는 기본을 갖춘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CAMP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150까지 가는 그 길을 닦아주는 좋은 기술이 여기에 투과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지금 천희 박사를 반년 정도 먹었습니다.
0: 예.
4: 예, 심자에 그 불편함나 재진단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맨 안에 불안하고 예, 부두부두 떨기고 예, 그리고 가슴에다 뭐 돌 얹어놓은 것 같고 불편해서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니까 예. 신덴트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니까 이렇다 잼까?
0: 예, 신덴트는 그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만이 기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많이 나타납니다.
4: 예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다 예 야.
0: 예, 예.
4: 그래서 방송 듣고서 이제 그 천희 박사가 지금 그 노벨상 받았냐고 예다 예, 신체혈관 등의 기질이 좋다고 소리 그랬더까. 어이 저 인터넷이 받던가 지금 이 집 앞에서 지금 노벨상 받은 약식이
0: 그런
4: 그래서 이거 접해서 먹었는데 정말 생각할 같이 선생님 말씀과 같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가슴이 예. 편안해졌습니다.
0: 예.
4: 맨 안에 자꾸 뛰고 숨이 차고 예 답답하고 예 자꾸 놀라고.

0: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막 가슴이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그, 건망 쓰이 심해가지고, 예. 그 물건 가지러 갔다가도 잊어버리고, 소주를 손에다 쥐고서도 소주를 찾고, 예. 그랬습니다.
1: 기억세포가 다 말라드니까 그런 겁니다.
0: 예, 그리고 모세혈관. 산에 나갔다 나갔다가도 예. 물건 싸게 담니 자꾸 재뿌리고 댕기고
1: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게 내 건망증인가 이게 치매 증상이 걱정 많이 예, 했는데 예. 지금 이게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예. 지금 물건 자꾸 재뿌리고 댕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 용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위가 좋지 않습니다. 예. 위가 좋지 않아서 예, 그 식도염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예, 궤양도 있고 그렇다 더라 그 가서 위궤양 저기 뭔가 내시경 검사라니까
1: 예, 그래요?
0: 예. 말입니다. 예. 예. 그래 메슬이 내하고 죽대다 서야고 예.
1: 예.
0: 그래 먹었는데 먹을 때 좀 괜찮은 같기도 하는 게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게 서약으로는 아니 되겠다고 아, 생각했는데 예. 그 전입학선이 심장 때문에 먹었는데 소화교통도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위아야 아프다.
1: 어, 그렇죠.
0: 자꾸 쓰이고 예. 아프고
1: 바로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예.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어, 저기, 머리 할수록 밥을 넘기지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시원해, 그리고 식욕도 당기고, 예,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는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또, 저기, 할도 있지 않을까, 값이 오른 다음에,
1: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주문 받았고, 그랍니다.
1: 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서.
0: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자고.
1: 예, 말씀하세요.
0: 우리 남편이 그, 저기, 뭡니까, 그 소변이 영 찼단 말이에요.
1: 어, 전열선의 남성들이 문제가 예,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기담 대스건 찌르나다니까 어, 밤잠 설치고 그래놔서 정신이 안 나고 영 신경질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고사했는데 지금 이약 쓰면 어떻겠습니까?
1: 시신이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예. 남편분이 시신이로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처럼 예. 소변에 문제가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아프고 심지어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귀에가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슬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시신이로가 명품입니다. 선택할 필요 있습니다.
0: 예. 어, 그럼 두 가지하고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전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완전히 믿고 쓰겠다며 여기 CAMP 기술이 여기 인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여러 가지 약을 쓰겠다며 오히려 여러 개 기관에 부담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어디에 불편하면 거기에 혈액을 통해서 보온약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천이 박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그 심박수가 42차밖에 되지 않은 분이 병원에서는 그 꼭 여기에다가 심장 그 집어치를 이어야 된다고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분은 한 반년 거의 1년 7, 8개월 이렇게 썼는데 후에 가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심장박동에 68자 60몇자로 올라왔습니다.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치부치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칼슘하고 그거 여야 되니까 힘든 치료죠.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미 중풍이 오신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 선택은 병원에서 출원해서 금방 보온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심장과 뇌혈관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완전히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늘 가슴을 조이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 박사 CMP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300집이 산자병원의 10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경협파병원, 해방공 산릉여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300집이 산재아병원의 10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또 천희 박사 이 제품에 속하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 드리는

0: 바로 천일박사 본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너무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세신1호라는 것은 새는 씻는다는 새자입니다. 신은 콤파츠란 말이고 1호라는 것은 제1이라는 뜻인데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제1에 속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나는 소변은 괜찮게 통하는데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병,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오랜 질병, 이런 질병은 5대의 문제가 생기는 거. 콤파츠 원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낳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콤파츠 든든해지는 감에 여기 전노권 혹은 그 외에 녹혈증 그리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좋은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기본을 쳐세우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었어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밤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갈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새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는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료함을 달래고서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 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뿔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랑패한 심정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희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포체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의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루스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의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시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욕구, 존경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량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파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파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팥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팥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팥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팥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팥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팥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팥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팥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자리 제일 먼저 돌아오는 건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 놓았건만 서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본 팥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팥꽃도 꽃이건을 50대의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팥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은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은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생활, 자녀 키우기, 직장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팥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보인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박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박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보면은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박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박꽃이 되고 싶다.

작자는 그래서 화사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볼과 나비가 찾아드는 박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희네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 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절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셈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카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워파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씻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도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 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인어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월을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당신의 아래 턱에 수염으로 꽁꽁 심어주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두고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을 젊은이 못지않은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활동 RL까지 하게 됩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를 드리고

0: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량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리죠. 예. 그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재워 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예. 100% 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양생용 베개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또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368원짜리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본약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예. 368원짜리 고급 초본 차향백에 두 개를 드리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서 문의해가지고 생방송에다 문의하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봤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 약 먹고 효과 본 사람입니다.
0: 예.
2: 저는 2년 전에 이 약 심사에나 빠먹었는데 이 약 먹고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2: 근데 심사에 어떻게 나빠는가 하면 허리 놀라고 후두두두 하면서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또 조금 잘못 생각하게 듣게 되고 또 마음이 또 불안하고 어쨌든 이상한데다 게 모든 데도 가기도 소리하고
0: 심장병이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2: 그래 밤에 자다가도 또 얼리 숨이 올라와 와서 한 서너 번씩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0: 예.
2: 그래 그 증상을 내서 한 50대부터 하긴 증상이 많았는데 그냥 이쪽 하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효과 하나도 없을 때다.
0: 하,
2: 그래, 요 근처에요. 이런 소리, 나이 속으로도 어제 그 주사 점점 더 해가지고 소리. 네, 기댄디 맨발이 선생님 방송 내 듣고 소리. 이야기 내게 맞는 것 같아. 내 주문에 썼는데.
0: 네.
2: 효과를 엄청 잘 봤습니다. 지금 어떤 인원이 많이 넘었지. 이하고 어떤 수은지도 인원이 많이 넘었는데. 그런 주사 하나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0: 심장병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심장병 치료에 이것은 이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주고 관심병 그다음에 심교통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이렇게 그래서 똑똑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2: 예, 그래 예. 가슴 후두두 하면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면서 어쩜 마음이 안정해야 되고요. 오후 다시 쉬면 또 마음이 막 가슴이 벨라면서 이상한 생각이랑 들어오고 이랬대다. 그런 게 내 이약 먹고 그런 증세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이 너무 내 효과 좋을 거예요. 우리 영감도 작년에 또 겨울에 인업공유하는데 연매병원이 입출입을 하고 이랬고 어떤데 아니 중풍이라는 게 다 신사이랑 다 좋아야 되니 나빠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고 내 먹고 효과 좋고
0: 심장이 나쁜 관계

0: 그래도 많습니다, 여기.
1: 예, 그래. 넷 효과 먹고 기대했잖아요. 우리 영감도 대학생 시기인데 우리 영감이 이거 잡수고 지금 안으로 무슨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0: 아, 해보기 좋죠.
1: 그래. 매 사람 술 타고 하루 360원 지금 하루도 빼놓고 다니는 게 작년 겨울에 11월 달에 퇴원해서 어떤 아들 딸 반 넘었습니다.
0: 그래. 이 뇌경색하고 심장병에 네. 효과 아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약 써가지고. 뇌경색하고
1: 그래,
0: 심장병이.
1: 그 효과 봐서 지금 예. 매일 놀라 다니는 게 예. 어우, 식사도 잘하고 매겁다 말다 하고 기분 좋아하고 예. 내일에 어, 이게 또 이런 병이 와서 또 개고사 했다 한게 그것이 좋았냐고 몇발수는 바람에 그것이 선생님 간이 두고 또 내 또 주문했단 말입니다.
0: 개걸레 선택이 얼마 중요합니까?
1: 예, 선택이 얼마 중요하죠. 그래, 야, 우리 딸도 그래도 엄마 약 맨발 선택에 따라길래 아버지 저긴 차이 없어서 놀라던 얘기고, 우리도 시름 놓는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좋습니다.
1: 예, 예 그래, 우리 두 양주가 예, 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 우리 영감도 그렇게 아, 등기면 이렇고 놀라 너무 잘 다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 무슨 약을 먹고 그렇게 낫는가 건강한가 물어보니까 네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이름 아 계속 이래 아 계속서 그 사람들이 둘이 두 사람 소외했는데
0: 예.
1: 한정하면 한해 부유와서 예 처음에 걸렸을 때는 놀라 나오긴 나오는데 아 주먹도 쥐지 못하고 아래 쪽 다리 맥도 없어 그랬는 게 이 약을 잡수고 예. 주먹을 꽉 쥐고 물변새도 싸고
0: 아.
1: 주방일을 못하던 게 주방일을 얻은 따고 밥따고 채소도 다 하고 저는 예.
0: 아유,
1: 대단합니다.
0: 예.
1: 그래 밭도 다 하고 채소 밭은 또 영감까지 차야 널 그래 댕기지 아이가 어 그래 그거 따서 허가 저거 한 번 더 쌌댔구만
0: 맞습니다. 예, 두 번씩 쌌지 않고 그분이
1: 예, 그 두 펄 싸고 어, 지금도 다 쓰긴 다 쓰는 게 용 좋단다. 날 보고 자꾸 치세라고 이런다만.
0: 아, 이 약은 예, 예. 소개를 해주면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1: 예, 욕 아이 예. 먹으면 자꾸 예. 치세를 받습니다. 요, 제, 좋은 거.
0: 소개를 해줬다.
1: 네, 제가 똑똑하기래 좋은 약을 선택해서 우리도 효과를 많이 봐서 더욱 많이 본다. 이런단 말입니다.
0: 아, 예.
1: 근데 또 여기 어떤 아줌마, 우리 같이 노는 아줌마, 70대 초반인데, 예. 그래, 안정을 잡으려고, 예.
0: 예.
1: 자꾸, 예, 어쩌든지, 미케사에 닭배 든 것처럼 잡니다, 자꾸.
0: 예.
1: 그래서 내게 어쩌든 그게 피해 통하고 심자일라 그렇다면, 내가 저 아줌마이도 좀 낮아진 거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거 잡사보라고, 그 아줌마이도 그래, 그거 잡순 게, 숙달 잡수고, 아니, 나사서 한국 갔습니다.
0: 아하, 예.
1: 오, 가서 일한답니다, 그래.
0: 예.
1: 오, 그래네. 너무 그 사람도 다 좋다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선생님 있길래서 나도 이렇게 많이 소개라고 썼는데 그 우리 동네에 또 내가 3살 지한 여자 딸이 있는데 그 여자 뭐 다방성 내 인생이랍니다.
0: 아 예.
1: 예 그러면 가슴도 떨리고 혈압도 자꾸 이렇게 내려가며 심률이 빠르며 이래며 고사한다면 얘가 물어봅니다. 이 약을 쓰면 어떤가.
0: 예, 다발성뇌경색에는 좋은 약입니다. 이 다발성뇌경색을 꼭 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발성뇌경색을 홀시해서 한 번, 두 번 더 발작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치료하지 않자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이롭다며. 뭐 병원에 가서 아, 검사한 게 아무리 다발성뇌경색이라도 뭐 마음대로 무슨 사지를 쓰는데 무슨 아무 일도 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 아이 쓰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예, 이 후에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 이 머리 안에 대뇌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 예.
0: 이제 다음에 일 올 때는 요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구역 그리고 또 그 감각 신호를 전달하 그게 중심입니다. 예.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추노 그리고 예. 또 이 금방 한 일을 기억해내는 요 해마치 요 부위에 지금 또 경색이 올 때는 이분이 그저 이 저기 그 바로 그 치매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일단 치매가 완전히 발전돼 나간다 이러면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못 고칩니다. 치매로.
1: 예.
0: 그래 이런 분들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그 이 장약 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줘야 됩니다. 딱 그저 중풍 치료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준다 이런 약을 써야 되죠. 예. 그 요새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 혈압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사람 빈혈 때문에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 피라미 많이 보충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예. 또 그

0: 이걸 이 약을 드시면은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비람이 많이 보충되면서리. 예. 예. 그래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래 저기 주문하겠답니다.
0: 주문하시려면은 우리 활동 예. 지금 딱 내일까지인데 이번에 우리 활동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런 우리 활동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면 경제도 더 전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약도 또 본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아주 좋죠. 예. 그리고 그 베개가 예. 또 아주 특수한 베개입니다. 예. 예. 그 베개를 예. 지금 가지고 좋다고 야 선생님 정말 이 베개 확실히 좋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보고.
1: 예, 알려드릴게요. 예,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심내방 지금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예, 혈압이 20여 년 동안 고혈압을 내려서 고상현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혈압 조절이 아이돼가지고 예, 무척 고생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방송 듣고 선생님이 서장약이라 하니까 예, 명심에 여러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장약이라니까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천연자료고 고한지대에서 나는 예, 아주 안전한 지구에서 나는 그런 저 천연자료로 약재를 됐다니까 믿고서 써봤는데 예, 그 정말 그 강목 저기 마을수만과 같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동안 쓰니까 혈압이 조절되면 오르고 내리고 하던 혈압이 안정되고 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3: 입니다. 문의할까 선생님이 그 방법 알려주세요. 그만가요. 치료 방법을. 그래 그 방법대로 하고 또 한 가지 결불해서 하는 방법 알려줘서 썼는데 야습달 되니까 예, 혈압이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그래 지금은 예, 심내방만 먹습니다. 혈압.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됩니다.
0: 좋습니다.
3: 지금 예.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는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 여러 가지 맥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가 예, 띵 하고 예, 빙 돌아가고 예, 그 알골이 울림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소리 밤잠도 잘 못 자고 고생했는데 예, 지금은 머리 안에 개운하고 예, 정신이 납니다.
0: 예.
3: 그리고 수면질도 좋아지고 예, 잘 자고 잘 자게 됐단 말입니다. 예. 이번 또 베개도 안 올까 예, 그 베개도
0: 얼마나 좋습니까
3: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이 무릎이 시관제가 예, 저기 연골 다 다스렸답니다. 그래 방해방도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소리는 이게 발작하고 아프다 하게 되면 예, 붓기고 뻣뻣하고 예, 이래 굽히지 못한다. 버둥다리 돼가지고 예, 걸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닥같은 하면서 시장 댕기기도 바쁘고 또 저 집에 생활하기도 바쁘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0: 근데 관절이 안 좋은
3: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예. 다리가 가볍고 아프고 붓기고 뻣뻣하던 증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활동도 나가 할 수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중심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는 문제 없이 됐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그런 저기 뭔가 활동도 좋지 남편과 같이 먹느라고 그 저기 배달 받아 왔습니다.
0: 예.
3: 그 베개를 베는데 상당히 수면질도 좋고 좋단 말입니다.
0: 예, 거기 그 경추 부위를 그 딱 조절해 주면서 그렇게 이 그 이 열이나 하는 거 열을 분산시키면서리 그래기 예. 때문에 그게 그 베개가 그렇게 좋습니다 또.
3: 예, 시원하고 용접한
0: 예,
3: 말입니다.
0: 잠이 예. 빨리 오게 하고 사람.
3: 예, 예. 그래 우리 친구가 예 그런 저기 뭐니까 그 다음에 심자야에 좋단 말입니다. 예. 저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심률이 막 빨라지고 예, 가슴 돌자기 올려놓은 것처럼 아프고 예,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여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 어제 우리 친구들이 나가게 되면 화장실 차고 따라다니면 난시 쳤단 말입니다. 근데 예, 심장도 편안해지고 여실금도 해결됐답니다. 아. 이번에 약이 좀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저기 뭐니까 베개도 좋지 활동도 예. 좋지 해서 오늘이 배달 받겠답니다.
0: 이번에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까지 인데다. 예, 이번에 예. 우리 활동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0: 맞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4: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여 년에 좀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며 살다가 선생님이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지금 약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예,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접달만에 사느냐, 신여방만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도저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예.
4: 예, 그리고 너는, 저는 여기 다발성 내기생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얼빠나고, 어지름 찐하고, 사지가 자꾸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그래서 이게 무릎부터 시작해서 다 이 발가락까지 그냥 얼어들었습니다.
0: 아, 예.
4: 그래서 예, 정말 이 약 먹는 게, 이 다리가 영 따뜻해지지, 어지름 찐 없어지고, 이거 뭡니까, 저리던 게 저리지 않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아, 예.
4: 야, 정말 여름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예. 그래, 예. 우리는 남편도 같이 먹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친구들도, 예, 내 소개를 내서, 예. 여러분이 먹고 있는데, 다 효과 좋다며,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0: 예, 이 약은, 그, 소개를 해줘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4: 예. 예. 아, 특히 이야기는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야산 약재고,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에서 높은 곳에 약재고,
0: 대장에서
4: 예, 이런 황금물로 뿌린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들어간 약이라든지 확실히 효과가 다릅니다, 정말.
0: 다른 게 알깁니다. 잡사봐야 예. 암다.
4: 맞습니다. 예. 선생님 항상 말씀하신 게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를, 효과를 나타난다고.
0: 예, 그렇죠.
4: 확실히 효과가 예, 특수합니다.
0: 예.
4: 그래,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한 믿음이 간단 말입니다, 지금.
0: 맞습니다.
4: 예. 예. 그래, 우리 부부간에 가서 이 약님을 건강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0: 예.
4: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지금 친구 남편이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그분은 뇌출혈도 하고, 어지럼 찌기 자꾸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아 고생했는데, 야, 이 약 먹고 이면에서 많이 좋아졌다면, 좋아하실 때지 바짝 치료하겠다미 오늘 제니어스가 대답하겠다미 그렇습니다.
0: 예, 권고 단계라미 그분이 그 짐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한 32년 서양인 혈압약 먹었으면 살았습니다.
0: 예.
5: 아, 그래도 선생님이 장량 신이방 강의를 듣고 장량 신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긴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급달 만에 장량 신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5: 예, 그리고 또 저는 경동을 어느 빵팔에서 항상 근심하다가, 아이, 심내방 넓다 밥 먹고 검사하다가 빵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얼마나 깊거나 강력한 약일까, 이게.
5: 예, 야, 약이 정말, 그래놓고 나는 또 심장도 항상 숨을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특히 겨울이나 그저 문을 열어야 그저 숨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고도 앞뒤 가슴이 쏙쏙지만 아프고, 이렇게 고생하다. 이야, 뭐, 후부터 이 증상이 없어지고, 예. 가슴이 답답하면 숨 차고, 가슴이 숨이 막혀서 이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예, 심장을 그렇게 좋아지게 만드니까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게입니다.
5: 예. 예. 그 이야, 먹으면서 나는 여러 번 효과 봤습니다. 난 특히 난 전례적으로 밤소변에, 예. 보는 게 한 번 본 소변에 자꾸, 그러다가, 밤에 대여섯 번 화장실 다녀다가 자지 못하네. 막 어지럽게 나오고, 소문제나 먹고 잤습니다, 나는 이래.
0: 예.
5: 그러다 이 약의 먹은 후부터 한 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차수 줄어도 수면제도 완전 끊었습니다, 나는.
0: 예, 수면제로 아이 잡수고, 퇴후이수람 잡수고, 안딩이람 잡수던, 그 아프소리람 잡수던 분들도 우리 지금 이 장약 심리방 잡수면서 이런 약을 지금 아이 잡수고 우리 약만 잡수면서 잠을 잘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5: 그렇지 말입니다. 예. 나도 보니까 정말 진짜 이게 수면제 완전 끊으니까 정말. 예. 그리고 약 효과도 우리 부부간 그 계속 이 약 쓰길래 해서 나를 확대 받아왔습니다 또.
0: 예.
5: 네. 그래 이게 내 친구 이게 내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네 다발내기에서 두 번 오고 나처럼 전력선 심해서 소변 밤소변 잡고 또 사지 저리고 어디 발 박들이 많이 붙겠습니다, 내가 보니.
0: 아, 네. 네.
5: 그래, 이 약 뭐 후부터에 이게, 야, 정말 이 약 정말 신기하다면서, 나에게 딱 맞는다면서, 하나하나씩 좋아지는 게 아니야.
0: 예, 하나하나 좋아지는 게 알리시오, 원래.
5: 예, 제가 효과 좋을 때 이번에 뿌리 뽑겠다면 약을 다달받아, 혈액을 가서 오늘 당근 다달받겠답니다.
0: 예, 오늘이 배달 받

0: 받는 게 좋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할도인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두량수도 장약수인 사람입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저를 위해서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당신이 발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밤잠 못 자고, 소변이 살고, 그 다음에 위 나빠가지고 저를 위해 밥잠 못 먹고, 그 다음 밤 못 잤댔습니다.
0: 예.
3: 그런, 예,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중풍이 걸리길래, 예, 얼빠해가지고서, 그저 살았을 살았는 거나 지금 완전히 못할 때 됐습니다. 예, 얼빠해서, 예.
0: 예.
3: 예, 그리고 이 바깥에 댕길 때도, 예, 골치면 흔들흔들하고, 아래 다리 하나도 매이 없어가지고, 다리 바로 못 쓰니까, 번더지시 하고, 댕기, 내가 나 부추야 됐습니다.
0: 예.
3: 그래도, 예, 중년에 병원을 갔다 왔다 하는 말, 그 뭐, 약이랑 약은 많이 썼지, 우리도 무슨, 그거 치료하겠다고, 예, 그건 좀 말할 게 없고, 그래도 아이 되니까, 나의 포기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순풍 딱 치료한다고 공룡수의 시연의 약에 있다니까 이거 썼는데 예. 아니 약을 짤 만에 예. 혈압이 엉덩 달 때부터 혈압이 약 30년 먹었습니다. 예. 아, 이랬거나
0: 예.
3: 아, 혈압이 엉덩 아이 돼가지고 그리 고상했는데 예. 이 약을 당장 쓴 다음부터는 예. 한 약을 짤 때까지 혈압이 엉덩 달 때는 예. 혈압이 약을 안 먹어도 예. 저기나 이게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매일 당량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방심 때에 예, 두 가지를 이래 가르쳐서 어떻게 여차에서 먹으라고 그대로 딱 먹으니까 예, 예. 내 몸쪽으로 이전에 먹어서 아이 되는 게 선생님 가르친 대로 먹으니까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0: 예.
3: 지금 이 당량만 먹고 있습니다. 예.
0: 예.
3: 근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저기나 다른 사람 뵈면서 바깥이랑 활동 잘합니다. 예,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합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좋기만 했으니까, 어른이 별로 큰, 만상의 부담이 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약만 먹으면 되겠다니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른은. 예, 죽을 때까지. 그래, 나중에 심장이 나빠가지고, 숨 살살 닦다가 무슨 급한 일이 땀을 무섭게 닦아서 이래 떨구는 것을 이래고, 그 다음 머리 아프고, 얼빠 하나고, 맥이 없고, 했습니다. 그래, 활동 처음에 댕기도 맥이 없어서, 그냥 맥이 없다고, 소리 연습할 때면 앉아있고, 앉아있고, 너무 어색이랑 계속 욕을 먹었댔습니다. 그래, 이제 약 먹은다면, 팔에 드는게 니마 못하겠냐 하서 기대던 게 여전히 1등입니다. 1등.
0: 하하하. 좋은지요. 예.
3: 그래 용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정석으로 이 장려방 이덕이지요. 선생님이 이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범마다 싼다 활동할 때 예.
0: 예.
3: 전락하지 주는 게 많지 그런 적이나 이거 분리를 많이 받지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싸도 예. 기분 좋게 쌉니다. 예. 우리 활동 때문에 그 친구 하나 있는데 예. 이 병원에서 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심장에 만나 심장 아프다 하던 게 병원에 검사한 게 예. 심부에 물을 찼답니다. 그래서 여지간에 어제 그저께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늘 새파라답니다. 예. 기력은 맥이 없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물어봐달랍니다.
0: 예. 이게 심장 근육이 산소가 부족하면 입술이 새파게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심부에 물이 찬다는 것은 심장 밖에 얇은 막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찬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먼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심장 경락을 열어서 가지고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순환하게 하면은 심부의 물을 빨리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약이고 약재들 자체가 다 산소 저장량이가 그렇게 특별히 많은 이런 약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 몸이 각 장기에 산소를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 지룡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경락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또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순환되게 하는데 이러면 심부의 물을 빨리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이야기. 예. 심장 기능이랑 높여주면은 이분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입술이 새파래 나는 이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당장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0: 예, 이 장약 심리방, 우리 지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온 분들 보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너무 큽니다. 예, 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0: 화이스의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서 그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또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되죠.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대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핵심이고 또 사령부이죠. 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 꼭 대뇌를 잘 보양하기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장약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복귀 전문 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 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 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의논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0: 은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제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 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재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대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늘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 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종합 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 표준화 기술위원회 생물 농약 분 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

0: 촌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 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번활이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주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결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1: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 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길 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연결 사시설

0: 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입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서 반겨주던 그 까치 소리를 떠올려보시길 바라며 담현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유람 즐거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타향이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문득 고향 집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죠.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실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정겨운강 해랑강의 푸른 물결이 반짝임이 흘러가는 그 모습은 우리 삶의 려정을 닮았습니다.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상강종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 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전통적으로도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불로 장생이며 약이라 하죠. 예, 지금은 현대 이학하고 전통 이학이 결합해서 새롭게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제조해서 많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예, 우리 우대 활동군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여름철 이런 상품들을 같이 겸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 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주요하게 심장하고 폐의 관계를 설명해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위해서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혹은 소화 불량이라든가 관절 질환에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부부는 선생님의 강의를 귀 담아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오래 먹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동충하초는 발효해서 한 약이라 그 효과가 30% 더 높다고 하니 그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이미 건강을 찾았습니다.
0: 네.
2: 예, 처음부터 우리는 한 봉지씩 먹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하루에 한 봉지씩 먹고 있지만은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려 합니다.
0: 네.
2: 예, 네.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 이모가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많은 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이모는 원래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에 기관지 나쁘고 거기 나가서 채머리를 떨고 손을 떨고 이래서 정말 수탄고사했습니다. 침도 많이 맞고 약도 많이 썼지만 그게 완전치 못하고 해서 고생하다가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기 시작했는데 두 달 먹으니까 심장이 침침하던 게 심장이 열리더랍니다.
0: 예.
2: 예. 그래 심장이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기관지도 거기 따라서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지금 기관지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손이 떨고 머리 떨고 하던 것도 심장이 좋아지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0: 네.
2: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물건을 지우고도 없다고 그러고서 정말 영 불안하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밥을 잘 먹고 또 약이 효과가 좋고 하니 정신도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지금 건망증이 있던 것도 지금 해결이 되고 밥을 잘 먹고 힘이 나 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연세 있어놓으니까 허리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던 게 허리다리도 지금 좋아서 바깥에 나가서 햇빛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야, 정말 약은 최고약이다. 세상에 이런 불로초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나를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0: 예.
2: 그리고 동충하초를 사신 다음에 이전에는 고소한 행태 없이 늙어버리고 그러던 게 지금은 몸을 자기 전례를 거두고 하니까 얼마나 젊어졌는지 모릅니다.
0: 네.
2: 그래, 그냥 내 노화방지에도 이놈 약이 좋구나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2: 그래, 저 때 약을 좀 싸기는 쌌는데 이번에 그렇게 여름 우대 활동이 좋고 이렇다 하니까 원래는 10가구 싸겠다고 그랬던 게 돈을 내서 9가구 싸겠답니다.
0: 예, 9가구에는 11가구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 선풍기를 또 드립니다. 예, 지금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2: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쓰고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이 동충하차는 하루에 다른 약은 하루에 세 번 먹어야 되는데 이건 하루에 한 번 먹고 얼마나 편안하고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예. 하나로 허리다리 아파서 밖으로 못 나갔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1년 반 먹으니까 예, 허리다리 아프던 게 완전히 이렇게 얻어놓고 바깥으로 영 잘한다.
0: 네.
3: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 그랬는데 예, 혈압이 약은 달라 안 먹어도 이 약 먹으니까 혈압이 뒤돌려 조절된다.
0: 네.
3: 예. 예. 어, 참,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그래, 우리 옆집에서, 옆집 아가의 부 맞아서 이 약 쓰는데, 말을 못하던 것도, 말도 어전 똑똑히 하지. 제빌로 지금이 화장실도 제빌로 갑니다.
0: 네.
3: 그래서 그 집에서 오늘은 18가구 싸겠다고 나를 전화해달래. 내 길에 전화드리.
0: 예. 18가구에는 23가구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이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3: 예, 예. 좋구나.
0: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지금 동충하차 어선 여러 다채 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면 먹을 때는 고맙지만 이건 허약, 병원에 가면 그냥 고맙지 허약하다, 허약하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참기, 다른 사람도 참기 좀 힘듭니다.
0: 네.
4: 그래서 어디는 혹시 외출하자도 영 큰 근심이 됐댔습니다.
0: 네.
4: 그래서 화장실 어디 가서 화장실부터 정해놓고 약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빨리도 못 보고 많이도 못 봤다고 또 떨고면 그래 조금씩 봤댔습니다. 자주 보고.
0: 네.
4: 그래서 이게 이거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싹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증상 다 나왔었습니다.
0: 네.
4: 그리고 저녁이면 자세도 자지 못했으면 딱 눈은 내려오는 것 같아서 자세하면 자지 못하면서 뒤에서 자꾸 소리 나더라 말입니다.
0: 네.
4: 그 자지 못한 자꾸 깊은다 못한 자꾸 또 깨나고 무슨 막말 맞다나면 조끼 잠잔다만 그걸 자꾸 가르쳐서 여러 번 깨나고 자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또 이 약 먹은 게 요즘에는 이제 계속 소리도 돌라고 잠 영 잘 잔다.
0: 네.
4: 그 청 누워서 자게 되면 푹 자고 깨나면 머리 뽕 하도 머리 도저는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완전히 확실히 알깁니다.
0: 네.
4: 그리고 이게 관절에도 좋았을 때, 골관절에 좋았을 때다.
0: 맞습니다.
4: 예, 예. 이 발목이고, 무릎 아파서, 중계도 단번에 못 당겼대서, 그냥 쉬었다 다니고, 쉬었다 다니고 이랬는데, 통쇄 나고, 아프고 수식을 했대는데, 그조상 이제 요즘에는 다 나와서, 저는, 중계 다니는 거 힘들지 않고, 그저 쑥쑥 다니,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4: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먹을 때는, 나는 이따 혈압을 해서 아이 먹었는데 어째 혈압이 조절 잘 됐죠. 약간 아프면 혈압이 조절 잘 된다.
0: 맞습니다. 예.
4: 진짜 좋습니다. 혈압이 딸 아이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그래 생각밖에 이런 조사 너무 좋아지니까 또 더 구매해서 먹자 그럽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렇게 우리 심장과 폐라 할 때는 각각 혈액하고 기를 주관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전신을 순환시키는 동력하고 자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갈라질래 갈라질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예, 때문에 심장하고 폐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이 지금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예,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심폐의 관계라 할 때는 심장은 혈액을 주관하고 폐가 기를 주관하는 이런 기본 원리 관계로 결합된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심폐라 할 때는 상호 이존하고 위용합니다. 예, 혈이라 할 때는 기 추동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기는 혈에 실려서 운반되어야만이 머무는 곳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의 추동력에 의해서 혈액이 경맥을 운행해서 또 폐는 전신이 혈액이 모이는 곳이 되면서 다시 전신으로 영양을 보내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기라 할 때에는 혈을 이끄는 장수와 같습니다. 예, 기가 먼저 일단 충족해야만이 혈액이 잘 흐른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이 뜻인즉 폐가 건강해야 심장도 건강하다. 예, 그리고 혈은 기를 낳고 품어주는 이런 어머니와도 같은 이런 장기입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폐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실질적인 에너지는 종기입니다. 예, 이 종기란 건 뭔가 하면은 이 종기는 폐가 호흡을 통해서 전기, 바로 공기를 받아들이고

0: 수국지기에서 얻은 이런 영양을 결합해서 형성이 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평에서 발야등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도 소리가 잘 안 되고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밤중에도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약 먹고 그냥 이래니 예, 오지럼증이 나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 같고 예, 우유 많고 잠이 아요고 이랬습니다. 이래 고생했습니다. 약은 약 먹었는데 어째 후기 효과도 못 보고 그래갖고 이 동초 가서 바라서 문 썼는데 지금 예, 혈압 조절이 우승 잘 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도 이렇고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인간 정신이 나는 게 좋습니다.
0: 네.
2: 이렇게 효과를 잘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 동치니까 나는 심장이 나쁜다. 심장이 나빠갖고도 심장이 맞는 날 숨이 차고 숨이 올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뭐에 가슴에다 뭐에 꽉 지르고 놓은 것 같은 감이 어떨 땐 이런 것 같나고 또 아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니까 그래서 진심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랬는데 동초 가서 발야등불 쓰고서니 심장이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네.
2: 그리고 얘 위도 나빠갖고 그냥 나는 죽어먹고 살았습니다. 위나 소화도 이제 나서 그랬는데 약 쓴다 하더니 지금 이 밥을 영 잘 먹습니다.
0: 네.
2: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잘 돼서 예, 그렇게 잘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 신암덕이네. 맥이 나니까 예. 그래서 예, 기억력이 없지. 면역력이 약한지 그저 가는 게 자주 걸리지. 배가 나빠고도 예, 자꾸 폐렴지 오지. 병원인도 몇 번씩 입원하고 있지. 그저 기침 자꾸 기침도 안 떨어질지다 어찌 기침약 중에 좋다는 걸 정말 거의나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던지 이 약으로 기침 피했습니다. 지금 기침이 안 납니다.
0: 네.
2: 정말 예, 이 약은 옛날부터 동초 와서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봐. 직접 써는 못 봤는데 정말 내가 직접 써보니까 예, 정말 약은 진짜 약이라는 게 실감 납니다.
0: 네.
2: 하루에 한 번 먹으니 좋지. 한 번 먹어도 효과가 잘 나지. 정말 우리 활동의 경제성이 있어도 얼마나 졸략입니까 이거 예.
0: 네.
2: 그래 계속 난 먹다가 더머니도 활동하면서 더머니도 아홉 가서 쌌습니다.
0: 네.
2: 어디 없지 할머니 집이 오늘 싸게는 돈이 없어서 예. 시각 먼저 싸겠다고 내가 전화해달래서 내 전화 올린다.
0: 예. 시각에는 한곽을 떠들이면서 그 여름 이불 이용 좋습니다. 이 가볍기도 하고 통풍도 잘 되고 예. 이 좀 답답한 느낌도 없고 아주 좋은 이런 여름 이불을 드립니다. 예, 그, 이, 그, 1m 82m 크기입니다. 예, 무게도 영 가볍고 이런 이불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우리 폐가 좋아야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전기가 몸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비위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분위가 이런 종기로 변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종기라 할 때는 이 가슴 속에 쌓이는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있어야만이 심장이 이 맥을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폐의 호흡 기능을 관찰합니다. 예, 단순히 우리 잘 먹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호흡을 폐를 통해서 받아들인 이 산소가 있어야만이 이게 우리 인체에서 기운이 된다, 이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종기임이라 할 때에는, 심장은, 예, 주요하게 혈맥을 관할하고, 폐는, 예, 기를 주관하는 이런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보강하는 데에서의 중심축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아무 소화란 잘 안 되다가도 산에 갔다 오면은 소화 잘 되죠.
0: 네네.
1: 예, 이것이가 하늘의 전기하고 우리 흡수한 영양분이 결합돼서 이런 종기라는 이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폐의 병리적 상호 영향이라 할 때는 한쪽이 기능이 무너지면은 반드시 다른 쪽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병리적인 현상, 바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정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1: 저도
2: 동천에서 기파를 먹으면 한답니다.
1: 네.
2: 네, 아무튼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내 자관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저 때문에 계란이 아파가지고 해놨다고 달라 해달라 말입니다. 기력을 계속 신발 후두후두거리니 밤에 있는 밤잠 잘 못 자고 그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단 말입니다. 예, 거기다 가슴이 더그룩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예. 그래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금이 팍팍 내려서 영포상에 뺐습니다. 잠 못 자니까 굉장히 급기다.
1: 예.
2: 예. 그리고 소변도 작고,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예.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예. 계단지 추위 세게 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 특별하게 추위 세게 탔단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이 인후염이 계속 그 코로나 뒤고 인후염이 계속 있어가지고, 예. 목이 진짜 심하게 아팠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여름에, 예, 그래서 여름에 빙골도 못 먹고, 이 여름에도 계속 마스크 걸고 다녔습니다.
1: 나도
2: 장사에 가면, 그래서 감기를 금방금방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에 동천하서 발에 견부 먹고서 이 손에서 말하는 증상들이 모두 해결돼가지고 지금 나가 활동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대단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듣기도 하루에 한 번 먹지.
1: 예.
2: 예, 그래, 활동도 때 좀 더 대답을 주시게
1: 전화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우리 폐기가 허약하면은, 심장의 혈액이가 막히는 이런 증상으로 또 이어집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3: 나도 예, 동풍하초로 예, 많이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장이 아이 좋은지 많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혈압도저리 잘 되고 예, 항상 머리 어두워볼까 해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지금 일어나 다니는 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밤 자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소리 나는데 귀에 소리 나는데 소리 나서 자지 못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머리에 소리 나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위 좋게 해서 예, 더불어 가면서 위 중성염에 유지하니 있어서 예, 지금은 자꾸 올라오고 껄껄이를 자주 하면서 예, 밤에 우리가 아파 자지 못하던 게 이거 먹고서 많이 좋아졌죠. 밤 잘 먹고 매일 납니다. 그리고 헐다리 아파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헐다리 편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하루에 돌 때 옛날 오늘 아홉 가구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1: 네. 아홉 가게는 열한 가구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선풍기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선생님 좋은 약 아시면서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가장 큰 작용은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0: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강장 작용합니다. 몸을 든든하게 하는 작용. 예, 이제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폐가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지죠. 심장이 좋아지면은 뇌가 좋아지고 또 이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상호 작용을 도와서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항상 힘이 없고 맥이 없거나 또 선천적으로 난 좀 체질이 약하다 이런 분들이 개선해서 바로 체력을 개선하는 데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인체 신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약한 부위에 병이 발생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서 또 효과가 또 아주 빠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폐와 신장이 허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기침을 자주 하거나 천식이 있거나 예, 각혈이 있거나 또 허리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폐질환에는 특효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강정 효과가 크고 기관지를 정화시킵니다. 기관지를 정화시킨다 할 때에는 이 호흡기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기침 가래 예, 이런 질환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혈관 내에 있는 이런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심장의 수축력을 또 강화시키고 혈속판을 증가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손상받은 세포를 수복시키고 또 혈액세포 백혈구라든가 리프구를 강화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신 분들은 나는 계절에 따라 혹은 예, 좀 류행이 도는 감기에는 빠지지 않고 걸리던 게 지금은 예, 동충하초 쓰신 다음부터는 이런 증상이 없는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혈당 수치도 정상화시키고 만성신염 치료에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노년에 보면은 특히 한 70대에 되면은 대부분 예, 이 신장 만성 신염으로 고생하거나 방광염으로 고생하거나 예, 또 신장 기능 장애를 겪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를 보면은 양기하고 정기를 보충해서 우리 몸에 오래된 풍화습을 몰아내면서 예, 우리 요즘 같은 이 여름철 바로 삼복 이 그간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겨울이 병을 예방해서 날씨만 추워지면은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예, 심장도 안 좋고 이런 환자분들이 예, 또 겨울을 건강하게 나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겨울에 이 양생하는 겨울에 병을 치료하는 거는 여름에 겨울을 치료한다 할 때에는 이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런 여름에 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지금 어떤 분들은 여름에 향기가 자연의 향기도 충족하고 좀 따뜻해지면은 좀 나사지면은 이 치료를 아예 하는 분들이 있죠.
1: 네.
0: 그러나 우리 여름은 양기를 저축하는 시기입니다. 이 양기를 많이 저축해야만이 우리 추워져도 또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예, 이런 강장제입니다.
1: 네.
0: 예, 면역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인체는 면역력이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인데요.

밤이 되면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 밤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아름다운 밤을 만들겠죠.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땅과 함께 정을 쌓은 농민의 애틋한 마음.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 뒤명작사 신악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람있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한동예 작사 임동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뒤처력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들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딩랜드 작곡의 꽃마음 마음향기를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김명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변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대로 놓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연 작곡의 달빛 연정, 이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노을,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능한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취 하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전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전협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힘들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

0: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시에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과사도 우리 건네 보시면 다수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15곽은 또 더 좋습니다. 15곽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5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예 잡쌌습니다.
0: 얼마만이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 이를 소지가지라 간다는 게 도로시 들어본제지젠가.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읽으자니까 읽으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리 노신 타입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거리 시 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 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그리고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뇌세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예,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들었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게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건네보신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하필이 자꾸 하던 게 어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처럼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가지고, 예.
0: 그럴 겁니다. 정신하죠.
2: 예. 그리고 이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있습니다. 나가 활동하는, 예. 아, 맥이 없는데, 예.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분이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라 그러는지, 효과 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에 끊은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좀 많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매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네. 식사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괜히 네. 감액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한다 예.
0: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은 아니고 머리가 그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다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대할 때 얼마 줬습니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니, 좀 주시부 거둬주지.
0: 예.
2: 우대할 때 좋지. 그래서 계속 주머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다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대 활동할 때, 어떤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겁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이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들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식을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2: 예. 예, 난 Q10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쓰는 게 거기다
0: 그 잡숴보시오. Q10은 예,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2: 예.
0: 예.
2: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데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예, 정말 수폐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저도 네. 오늘 보시하는 먹습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 오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합니다. 그리고도 원래 녹음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는 가면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자지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에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띵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테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서, 하루 또 내려두고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0: 네.
2: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구나,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니,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0: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기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네. 하나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몸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예,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2: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납니다. 이 약 네. 먹은 게 그래서 네.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치수 네.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15가구 주지, 이럴 때,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0: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저는 예.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2: 예.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2: 예, 네.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
1: 네.
2: 예, 예.
1: 네. 네.
3: 네.
1: 네.
3: 네. 저는 지금 건의 보시면 먹기 힘듭니다.
0: 네.
3: 전문가님에 따라 생긴 체벌에는
0: 평가해줬습니다.
3: 그렇습니까?
1: 네.
0: 네.
1: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3: 네, 알았습니다.
1: 네.
3: 지금 됩니까?
1: 네.
0: 네.
3: 예, 단연간 다발성적인 세월을 위해서, 머리가 딱 어지럽고, 쉰하고, 예, 안개치고,
0: 예.
3: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0: 예.
3: 벌써 많이 했는데, 이건 지금 먹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근데 조금, 피부가 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신.
0: 잠자고 있는 내시포로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3: 그렇지만, 이 효과 이렇게 빠르게.
0: 예.
3: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그러니 말수하고, 쉬는 게 없어지고, 예,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버렸습니다.
0: 네, 예, 그럴 겁니다.
3: 나 이거, 예, 이건 계속 오래 먹어두겠죠, 예?
0: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늙음하기수록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진다. 예. 그래서 예. 계속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했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화는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송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송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2: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 다음에 네. 저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정확을 지금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근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제가.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네,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에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양에서 약도 더 드리고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입간 구복액 같은 거는 좀 만나기도 바쁩니다. 일단 OTC 약이라고 오른쪽 약통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비처방 OTC 약입니다. 거기에 국약 비준번호를 보면은 고혈증증허 B 20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 성분 자체도 어색 천연영지가 들어가면서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 이 그 중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색 오미 이걸 중의역입니다. 중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오장육부 여기에서 보면은 오색을 아주 중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미

0: 그리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어미가 우리 병 치료나 진단이거나 이 오장육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옷에 5가지 색깔을 중의해서는 승인합니다. 예, 뭐 많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색 용지가 들어갔고 또 오색 용지 같은 거는 까만색, 뭐 하얀색, 파란색, 적지, 백지 이런 걸 보면은 오장육부에 좋습니다. 오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걸 말합니다. 오장에 다 좋은 오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이런 치료 효과와 그다음 실제적인 그 쓰는 분들이 효과를 보면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예, 이 깡구박이 쪽을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너무 맥이 없어서 이 다리를 질질 구슬댕기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이 몸이 자꾸 붓기면 영 고생했는데 이옷 쓴 후에는 지금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서 해라 쪼도도 잘 되지 아침 일어난 정신합니다. 그렇게 맥이 없더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난 딴 것보다 이 해라 떠돌이 잘 되니까 오후 몸이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네. 그 잠을 잘 잔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 내 약이 여러 가지 썼는데 아이디어지다. 근데 이번에 이 약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왔다는 그도 맥이 없고 어쨌든 살이 다 아프고 발이 다리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레기 쓰는지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렇게 좋다 잼까?
0: 네.
2: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해라 떠돌도 우리 언니 영 잘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릎이 아파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영 좋다 잼까?
0: 네. 예, 네.
2: 그래 오늘이 이게 지금 활동이 여전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다고 그래 떠나드립니다.
0: 네. 아마 요 며칠 새는 이 배달 전화가 불이 날 겁니다. 예.
2: 네.
0: 이래서 지금 전화하십시오.
2: 아, 그랬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실 간하고 콩팥은 우리 오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가병. 고가병 하면은 이 뼈에만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라는 거는 사실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 근육이가 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에 따라서 골가병이 나타납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인대로 다 이어져 있죠. 힘줄 인대로에. 그 다음에 척추도 그렇습니다. 이 황런대라든가 칠상런대라든가 이런 힘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남편 지금 그런 약 쓰고 있는데, 어제 썼는가 하기다만, 예, 간에 낭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낭염이 있고, 당낭염수 있고, 예, 예, 위장도 좋지 않다시피, 이 숙성염이. 그래가지고, 네. 봐도 잘 안 되고, 밥도 잘 식욕도 없고, 맥이 없고, 예.
0: 네.
3: 그사람 게 음식을 용 많이 가려야 된다만, 나 석탈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네. 이 약을 방송 부부들이 썼는데, 한 달 나왔으니까, 예. 이게 입증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잡고 식욕도 당기고 밥도 잘 잡고 맥도 나고 그래서 저번에 썼는데 이번에 또 활동도 좋지 하니까 오늘 또 배달받아 사다고 그랬다.
0: 예, 오늘 절에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중의에서는 사람이 이런 진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힘줄, 인대, 근육, 정맥거성 우리 중의에서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 짱, 일촌, 일촌만 자라도 연寿 10년, 사람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0: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다 그리 크던 키도 줄어들고 눈도 크던 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다 이게 진이가 우리 근육, 힘줄, 관절 지탱하고는 인데 이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우리 영지 강구복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0: 네.
2: 이 우리 이거 이제 올해는 안 먹었습니다. 한 달째 먹는데
0: 네.
2: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0: 네.
2: 이 모든 면에서 어째 이거 먹고
0: 효과 보기 시작하죠.
2: 예, 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구매하자고 그럽니다.
0: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산 것 같은데
2: 예.
0: 구복액이 돼 효과 빠른 특징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리에 조금만 쌓아놓으십시오. 그게 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예,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이런 말들은 거락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5000년을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이 이런 역사를 본다 할 때 그냥 뭐 누기 쓰고 좋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백성들이 쓰고 하는 말이가 우리 중국 5000년 역사의 이런 그 진리죠.
1: 네.
0: 본초강목이라든가 신농본초라든가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3: 난 연기 땅구복에게 보거나 오래 썼으면 막 깨게 약이 좋고 맥이 나지 피부색이 좋아지 막 간 오장육부 오관이 자꾸 말라진 것도 낫지 눈도 좀 좋아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끼도 그렇게 빠지지 않지 우리 하트 네. 값이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한번 쌓아야 되겠어요
0: 쌓아놓으십시오 안 배웠습니다 네. 이러냐 그게 나중에는 만나기도 바쁩니다
3: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 네. 오늘 쌓아놓고 그랬나
0: 예, 그렇게 예,
3: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또 요추간판도 그렇습니다. 이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줄, 인대, 근육, 허리도 근육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 총화복귀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귀,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철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와 홍수 대처 긴급 구조를 복귀해

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 경보가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의논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근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실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에 발부해 위험 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재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금일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 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0: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 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 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종합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되었습니다. 번활이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0: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로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1: 런다답이요.
0: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길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2: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교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2: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축 끝에 연변 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3: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중부군 빼왼셔티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이 학교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천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은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더문시 용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0: 암사리 갓골 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해 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에 있어서 범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한 여성분이 연길 룡정 도문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손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저 모 양도원에서
0: 네.
1: 여자 허리원 찾으려고.
0: 여성 간병인요?
1: 네,
0: 네. 네.
1: 전화번호는요?
0: 네.
1: 1370
0: 네.
1: 443
0: 네.
1: 2959
0: 1370443-1959번요?
1: 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네.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바야강이 가까운 데 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이후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려보시고요.
1: 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 쌍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길시 중관천사적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1636번, 136-3433, 163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내기인가?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그, 예, 가사 도문 구하는 그, 뭡니까, 여성분이 연길이나 도문 지역에서 네. 구한다는 그 전화호 말은?
0: 잠시만요. 네. 바로 적으실 수 있죠?

0: 네, 138.
1: 138.
0: 네.
1: 그다음
0: 그리고 9433.
1: 9433.
0: 네.
1: 예, 138, 9433.
0: 3616번.
1: 3616번.
0: 네.
1: 예, 알았습니다.
0: 잘 적으셨죠?
1: 생략했습니다.
0: 그래요? 연락해 보십시오.
1: 138, 9433, 3616.
0: 네, 맞습니다. 네.
1: 예.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기부 좀 세주자 그래요.
0: 네.
1: 주 설교원의 저 청집인데 저 땡치노인데 구청집입니다.
0: 네.
1: 구청집으로.
0: 네.
1: 남양짝이고. 네.
0: 네.
1: 그리고 저 오늘 가깝고 상암시사의 그 주님에서 비교적 중심 지역인데.
0: 하남에 위치해 있습니까?
1: 예, 하남 주설교원.
0: 네.
1: 오중 가깝이 있을까? 오중이 가깝지. 그럼 하남 저 자마당도 가깝지.
0: 네네.
1: 예, 세수사 그런다. 그거 어떻게 방법 좀 내주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재방송도 해드릴게요. 집 면적을 말씀 주세요.
1: 예, 55평방.
0: 55평방미터이고요. 가전 기물은 있나요?
1: 다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구전하고요?
1: 예.
0: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15.
0: 네.
1: 26.
0: 네.
1: 777. 312.
0: 네, 규칙적으로 다시 말씀 주세요. 155. 그리고 내 자리는요?
1: 26777.
0: 네.
1: 312.
0: 312.
1: 예.
0: 155-2677. 7312번입니까?
1: 312
0: 155 그리고요?
1: 26
0: 네
1: 777
0: 네
1: 312
0: 312 155-2677
1: 7 7이 서입니다.
0: 네네네. 그럼 1552677-7312번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아, 규칙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남향으로 된 집이고요. 네, 하남시장과 연결시 제5중학교가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고요. 연락번호는요.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일전에 훈출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교통안전선전교육실천기지에 여름철 교통안전몰입식 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체험교실은 연령대별로 차별화, 취미화, 실용화 교육 내용을 마련해 교통안전학습을 피동적 듣기에서 주동적 학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학생들이 교통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 대응 및 자기 구조 능력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내는 데 든든한 안전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실내 체험구역에서 해설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등하교, 외출 등 출행, 시나리오를 결부해 리해하기 쉬운 언어로 신호등 통행규칙,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하게 승차하는 법,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법 등 중요한 교통안전상식을 해설했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VR 보행과 VR 자전거 설비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면서 교통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호등 위반, 무단 횡단, 길을 걸을 때 집중하지 않는 행위 등 불량한 교통 습관에 존재하는 안전 우환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실외 실경 체험에서는 대형 버스 사각지대 실경 체험, 학교 버스 사고 발생 시 모의 탈출 등 실전식 체험 종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민간에서는 소금물로 세안하는 피부관리법이 있는데 이는 살균과 피지 조절, 순한 각질 제거가 가능해 저비용 피부관리 꿀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소금물이 정말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 나트륨만 추가된 데 불과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외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는 이미 충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벽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은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여름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을 제때 치우는 등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기장을 사용

차단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모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 자꾸 긁지 않음으로써 피부가 손상되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은 냉찜질을 통해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로감석 세제를 발라 가려움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는 풍요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질은 자극성이 강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뇌를 보호하고 인지장애를 예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뇌를 떠올리지만 선뇌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비록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지만 선뇌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선뇌는 단순히 걷기 평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수면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청지휘관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선뇌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경내과에서 뇌영상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손가락으로 코 가리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쭉 펴고 검지로 먼 곳에 고정된 물체를 가리킨 후 다시 돌아와 코끝을 만집니다. 손가락 코끝이 코에 가까워질 때 심하게 떨리거나 여러 번 만져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협응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직선 걷기 검사입니다. 한 발의 발가락을 다른 발의 뒤꿈치에 붙이고 직선을 따라 번갈아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넓게 벌려야 한다면 신체의 균형 조절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린 후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에서 각각 30초 동안 버티는 방법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산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시간적으로 국한성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 원액은 한 가게 지금 99원인데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158원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지 원액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지금 우대 활동은 70각을 싸면 10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왕에는 보통 한 80각 좌우 쌓아야 10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용 가치가 높은 제품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귀해라고 인정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되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이 김사지 원액을 한 반년 넘게 그냥 경기에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제 원래 혈압이가 예, 많이 온정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압이가 예, 영 온정됐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그럴 예. 수밖에요. 삼고에서 온 게 사지 원액입니다. 예.
1: 예, 그리고 혈기도 많이 높아서 예, 혈기 내려간 약도 먹었댔습니다, 원래.
2: 그랬겠죠.
1: 예, 그랬는데 그냥 혈기 내려가는 게가 영 빠진 속도 없던데 이번에 이 사지 원액을 먹으면서는 다수가 검사합니다.
2: 예.
1: 그 보니까 나 요즘 혈기가 영 정상이 됐습니다.
2: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 게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1: 예, 당도 좀 높았는데 예, 지금 검사하니까 나 예, 그래서 깡에 지금 왔을 때다. 그러니까 이 예, 제가 지금
2: 당 수치가 예, 삼고가 특히 혈당이 정상도라고 혈압이 정상도라 한다는 게 어딥니까? 다른 약으로 대체하기 예, 어려울 겁니다.
1: 예, 야, 형 이렇게 제가지나 이렇게 높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그 뭐니까 불편한 것도 영 많았단 말입니다.
2: 그렇겠죠.
1: 그런데 지금 이 사지 원액을 먹으면서 이 제가지가 특히 이렇게 온정되니까 나의 다른 이 불편한 것도 예 따라서 영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2: 그렇죠. 기분도 좋고 신심이 생길 겁니다. 예.
1: 예. 그래서 가서 검사할 때마다 뭐 오늘은 오이서 막 정상되고 정상되고 그냥 이게 좋아지니까 나의 그래도 그 이사 선생님들도 아무 선생님에게 와 여쭤게 됐어 이렇게 잠을 검사할 때마다 많이 그냥 내려간다 했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영 좋아한다. 그제는 맨날 여기 좀 불편하고 저기 불편하고 막 아프고 하면은 뭐 그 식구들도 다 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다 같이 불편하죠. 예. 예.
1: 그래서 우리는 예, 집 식구들이 다 이 내 지금 이 사지 원액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나 그 친척들도 그렇고 그 돈이야 같이 다 나눠 먹자고 이랬다.
2: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1: 이래서 이번에 활동이 될지 오늘 70각 주문 받겠습니다.
2: 이전엔 80각 쌓아야 100각을 주는 우대 활동이 어쩌다 진행돼 이번엔 70각이 100각 주니까 큰 기회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네, 사지 원액을 이미 요도는 다섯 달 먹었습니다.
2: 아, 그래요? 아,
3: 이 약이 영 좋습니다.
2: 명품일금
3: 8도 잘 되고 심장이 영 잘 도왔습니다. 나는 심장에 항상 어둠이 떨기운 것처럼 후두두 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것도 주시부 섞어 먹으면 아무 일도 없단 말입니다.
2: 아, 그럼요.
3: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일 좋은 게 이게 예, 나는 그거는 생각 다 했습니다. 아, 밥이 어째 이리 맛있습니까?
2: 소화가 잘 됩니다.
3: 예, 소화 잘 되고, 예. 뭐,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2: 그렇죠.
3: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는 예, 또 이렇게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우리 언니 명서방 쓰고 있는데, 원래 눈을 수술하라는 거, 그거 한번 수술한 다음에 다시 갈까 로맨이 돼서 아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이 좋다고 내 명서방 쓰라고 썼는데 석 달 썼습니다. 근데 예, 맨날 눈곱이 나오고 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예, 텔레비도 그거 약간 사람이 형체가 똑똑이 아예 되었습니다.
2: 예, 예. 힘들죠.
3: 지금 심합니다. 예. 힘들 쓰랍니다.
2: 근데 그
3: 이거 잡쓴 다음에 예. 아 텔레비로도는 잘 봅니다.
2: 바로 예,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예, 예 살 것 같답니다.
2: 예.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눈곱이 집에 나와서 예, 눈이 떠가 있겠답니다.
2: 예.
3: 초모 발라서 뗐던데 그것도 이렇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예, 내예 어제 그저께 비 올 때 저기 그런 기선세계 전화 쳤습니다.
2: 예. 예.
3: 저기 사지원액의
2: 신나는 예.
3: 비 오는데 무슨 정말 그래서 이튿날이나 숭에 주문해서 예, 비오니까 아무데다 이가 심심해서 전화했댔다 말이야. 예예. 아 근데 지선새 싹싹하고 아이 그 노랗게 쏟아서 쨍까 어제
2: 예.
3: 그저께
2: 예. 그렇죠.
3: 아, 견디고 싶을 때가 딱 숭에서 쨍까.
2: 아 그렇습니다.
3: 난 그랬고 이래
2: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이랬지
3: 비 세게 오는데 이렇다면 비 끄는 다음에 니가
2: 와서 예, 예.
3: 내 우선은 단방 이게 또 치대니까 나의
2: 예. 예, 그렇죠. 그래. 저 반심장에서 예. 그래.
3: 예. 그래 지선새 이리 영 감사합니다.
2: 그렇죠.
3: 그
2: 바로 그렇습니다.
3: 그거에
2: 아주 예, 이계통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예, 그렇죠.
3: 예, 영, 감사합니다. 다시 예. 지선생님께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예.
3: 그리고
2: 예.
3: 또 좋은 약을 소개해준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2: 예.
3: 그리고 우리 언니 오늘이, 오늘은 또 능력이 있기는 조금 있어도 또

0: 이달이 지나면 다 오르제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1: 예.
0: 우리 언니도 오늘이 누니하고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겁니다.
1: 예, 누누는 이제 언니가 은퇴 이야기가 들은 거 보니까 80대 그 좌우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게 되면
0: 예, 그렇게 됩니다.
1: 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겉으로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금방 또 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안구 증상 대사가 문란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보다도 보온 제품 쓰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또 효과도 길래 배달 받는다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0: 중약 중에 제거를 합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오늘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예. 현명한 선택에 저도 예. 마음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가서는 한 8달 넘겼었습니다. 내가 지금.
1: 아, 잘 쓰셨네요. 예.
3: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에 항상 맥이었고, 정시 안 나고, 예. 어떤 나이 뭐 그런지, 자꾸만, 예. 어느 쪽 하면 넣기 쉽고, 예. 어디 나가기도 쉽고, 다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예. 확실히 선생님한테 이게 정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맥이만. 이 다리부터, 예. 이 발이까지 다 맥이요. 이게 나는 와서 나가 거듭 알깁니다.
1: 원기 부속이 지금 그게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나가서 걷게 되게 되면 옛날엔 자꾸 걸어도 무릎이 막 쏴나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뭐 안이셔 걸어 댕겨도 이런 증상가 없습니다. 완전히 걸어 예, 다리랑 이제 걸어가도 발이 마야 가벼워지고 지금 어디에 뭐 오늘 날 뭐 나가 돌아다니고 와도 밤에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지금 영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소화계 토인에 이 미축성 위염이라서 10몇 년 넘어 고생했는데 약을 그래도 예, 뭐, 재우셔서 폐렴에 그런 거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소화, 내 아이디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약 수매부터 예, 지금 자춘자단에 그런 약 하나도 안 먹어도 지금 소화 잘 되고 예, 뭐 아무 케 옛날에 창거나 돈 먹고 하게 되면 설사하고 거리하고 이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바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 428가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빈틈이 없을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이 남성들이 이게 저기 소변이라서 예.
1: 아, 전 열쇠 문제, 큰 문제죠.
3: 그래서 이게 밤에 자지 못하고 나도 예, 하루종일 대포씩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 먹은 후부터는 지금 어제는 하루종일 많이 나갈지라도 두 번 나가고 한 번이니까 지금 잠 잘 잡니다. 통잠 잡니다.
1: 큰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비상적인 효과입니다.
3: 잠은 예. 내 못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 정신이 나고 사람의 힘이 이상이 이렇던 게 지금은 뭐 이런 수 없고 정신이 나고 약간 지금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도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이 이렇게 또 값이 이제 여지간 올라간다.
1: 이상된다고 합니다. 예. 예.
3: 그래서 오늘 저에 70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 사지대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인산 녹용이 다시 6배 은행 잎이 20배 효과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선택한다는 얼마나 귀한데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사지원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야, 형 좋습니다. 나는 이 혈압이 높으면서리 머리 두통도 그냥 나고 어지럼증이 나서리 어지럼증 하고 나면 눈뿌리 힝해서 푹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영 굳은 눈도 보이지 않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머리 그렇게 아파서 그냥 골고 동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전 아이 동지도 머리 아예 아픈다.
1: 어,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일 없어지고 아침에 어지럼증 아예 하니까 눈불이 빠지는 것 같았던 것도 지금 이렇고 예.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해서 이것도 어떤 때는 막 이거 무슨 기딱 내기다 하면 숨이 올라와요. 하기 칵칵 맥혔는데 지금 이 가슴이 시원한다.
1: 이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점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어, 좋습니다. 어쨌든지 소화도 잘 되지. 여름에는 지금 사디오 내 쓰고 여름에

0: 인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이 또 이때가 요문도 내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아무래도
1: 한번 더 예, 배달 받으세요. 예, 기회입니다.
0: 또
1: 예.
0: 배달 받다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0: 실시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은 5년 10년도 문제없으니까 이럴 예. 때 사는 게 한가게 40원 자원하는 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물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문의가 진 농내장에 대해서 지금 영상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땅이 안압이 올라간다면 이 눈도 아프고 그저 머리라는 게 처지는 것들 없다면 그래서 지금 명서바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지금 효과가 나고 있단다 지금.
1: 그렇죠.
3: 이 눈구이가 빠진 것 같은 것들 많이 나고 머리가 통쇄나는 게 그게 지금 무슨 말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이제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은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나는 중요하게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그래, 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나중에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시가에 입고가 모자란 것 같아도 오늘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네.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이제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미국 화성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사지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류가 수여하는데 어디에서 얻을 길이 없는데 이 사지원에게서 얻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딱 필요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삼녹행이 5배 효과고 뿐만 아니라 은행 잎이 20배 효과에 속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됐고 아미노산은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이 3고는 물론이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물론이고 시슴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이 그 수치가 높아서 밤마다 그것 때문에 징그러게 되었고 걱정하고 먹는 거금은 뭐 많이 조심하게 되었고 이런데 그런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되었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확실한 기회로서 가격 인상 전에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눈병 치료에서는 사지원액의 식전에 그리고 명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드시는 차원이겠다면 밝은 눈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찾는 데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차 사지원액은 눈에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뛰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차이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뿌시킨이 7년에 거쳐서 내려간 시와 소설이 만난 독특한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 하면 왠지 어렵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뿌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기는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뿌슈킨이 1823년부터 1830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뿌슈킨 자신이 말했듯이 운문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운문소설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시의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요. 마치 동시 같은 리듬감 있는 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겁니다. 부식기는 이 작품을 통해 오내긴 연이라는 독특한 시 형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이 연은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읽으면 마치 음악처럼 흘러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배우던 동시처럼 리듬감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줄거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인생의 깊은 울림이 숨어 있어요. 주인공은 예브게니 오네킨,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입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전형적인 멋쟁이였어요. 무도회, 연회, 여자들, 모든 게 지겨운 겁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상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사는 삼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지루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젊은 시인 블라지미르 렌스키를 만납니다. 렌스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친구가 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파도와 바위처럼, 시와 산문처럼, 얼음과 불꽃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식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할 일이 없어 친구가 되는 법이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죠. 렌스키는 근처 지주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곳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 올가는 렌스키의 약혼녀였고 언니 따치아나라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처녀였어요.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따치아나는 오네기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네기는 따치아나의 고백을 정중하지만 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빠처럼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는 말을 덧붙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고백했는데 차인 따치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그 상대가 오빠처럼 사랑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가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오네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한 귀부인을 만나요. 화려하고 우아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변신한 그녀는 바로 예전 자신을 사랑했던 그 따치아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네기니 따치아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따치아나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영원히 그에게 성실할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네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고 우리는 그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이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속 시원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각자가 참 흥미로운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오니긴. 그는 속은 비어있지만 겉은 화려한 멋쟁이입니다.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고 아무것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그를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 그가 따치아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중에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아이러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메기는 뿌시킨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뿌시킨도 젊은 시절 방탕한 사교계 생활을 했고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뿌시킨은 오메긴과 달리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죠.

마음은 따치아나, 이 작품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시골 처녀였지만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네긴에게 고백하는 용기도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의무를 선택하는 강단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치아나를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 따치아나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소설책 속 주인공처럼 순진하게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요?

아담스키는 순수한 내성주의자입니다. 칸토와 실러의 책을 읽으며 자란 낭만적인 시인이었죠. 사랑을 맹신하고 친구를 믿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죽음은 순수한 리상이 현실의 냉혹함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품었던 순수한 꿈들이 현실 앞에서 조금씩 바래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올가는 따체나의 동생으로 평범하지만 사랑스러운 소녀입니다. 렌스키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해요. 현실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단순한 연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부식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초 러시아 귀족 사회의 생생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교계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권태, 시골 지주들의 단순한 삶, 젊은 귀족들의 방탕함과 고민까지. 이 모든 것이 시적인 언어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무엇보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화자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 소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는 때로는 오네긴의 친구이고 때로는 뿌시킨 자신이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독자와 대화하죠. 이렇게 작품 중간중간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오네긴이 아니라 바로 이 화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여부겐이 오늘 긴. 이 작품에는 정말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따차나의 편지입니다. 수줍음이 많던 시골 처녀가 용기내 쓴 사랑의 고백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편지는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로 꼽힙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네긴의 거절 장면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결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거요. 냉철하지만 냉정한 이 거절 그에게 되돌아온 거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오늘 함께한 책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권태와 열정, 이성과 감성, 의무와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네긴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놓쳤고 따차나는 순수한 사랑을 포기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 대해서 푸시킨은 우리보다 200년을 앞서간 작가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예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398원입니다. 한 곽은 모두 12날 복용할 수 있는 날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딱 한 병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한 각에 398원인데 15각을 사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지금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이 제품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은 거의 제가 접촉하는 데는 거의 이게 첫 번째 아니겠는가 이렇게 돼 인정되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 12각을 사면 15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좌밖에 되지 않는데요.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용약은 바르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하게 되면 드신 기초상에서 외용약을 쓰게 되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 치료 효과가 확실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 활동은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하는데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일단 이 약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이 아주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백자방 구복

0: 계획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제하수어,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백자반 구박액수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한 예, 6개월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혈압이 좀 이렇게 파동이 심했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약을 많이 먹어도 그게 효과 못 보고 이 그림에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이렇게 나면 이 심장이 계속 부들부들거리면 잠이 아예 없대다.
0: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해 그런 겁니다. 예.
2: 예, 잠이 아예 없대다. 그래서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그래 뭐 약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도 못 보고 이 운전 도는 게 들어서 그런지 여기 아프면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여기 아프고
0: 그럼
2: 무슨 맞다나 녹이 맞다나 종합병원처럼 여기 저기 가서 아예 아픈 데 없이 그렇게 좀 이렇게 크게 병원에 가 검사하면 뭐 병원은 없다.
0: 짚어내기는 어려운데 본인은 감각이 심각할 정도로 여러모로 진행된다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약 많이 썼는데 뭐 광고 약도 먹어보고 이 사촌이 들어와가지고 청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받아서 이네 이 백당방 구보회고 선생님 강의하는 것 듣고서 일접해 먹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이걸로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마음은 잘 잡니다.
0: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 심장약이랑 예. 계속 달고 있던 게 심장약도 언제 끊는지 언제는 한 서너 달 됩니다.
0: 예. 그렇죠. 예.
2: 그래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도 마셨고 하던 게 밥도 마셨지 다음은 달까지 밥 마셨지 아까 예. 진짜 이거 너무 이렇게 내 몸에 이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약이.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나가 좀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래 됐는데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금 장애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나건 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이 여러모로 좋으니까 활동이 좋을 때 좀 더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려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501-775번.
0: 예.
2: 예.
0: 네.
2: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방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종합적인 효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나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세포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속도가 비례적으로 놓고 말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새롭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녹음실 부주진에 심해서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그저 안진하서나 그저 빙빙 돌고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막 발구십이 됐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백자방 빌리하고 한번 합의에 한 번씩
0: 그럼요.
3: 빨아먹고 예,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그러고 예, 바지 허약하든지 밤섭이나 낮섭이나 집에 닫아서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이거 먹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에서 두 번 보고
0: 예.
3: 어떨 때는 보지도 않고 그대로
0: 깊은 잠 잔다는 걸 말하죠. 예.
3: 예.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어요.
0: 예.
3: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경력이 상실된 게 경력이 돌아올까 그게 제일 좋은 게입니다.
0: 이 제품이 공동주체 불면증과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그렇게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예.
3: 예, 그래,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운동 못 하는 거 운동도 할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고 패는, 그저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저 친구는 얼마 했고, 기름지사는 얼마 먹고, 격서도 얼마 맞았다.
0: 그렇겠죠.
3: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 패는 그래 먹고서 먹는데는 위를 자극 아예 하고 다른 거는 위를 자극해가지고 먹다가도 재뿌리고 먹다가도 재뿌리고 했는데

0: 바르고 마사지하고 하니까 어느 때 아파본 사람 같지인가 몸이 해갖고 그렇게 무겁던 몸이가 해. 활동하고 이제도 지금 운동하고서 바락다락.
1: 아, 아, 그러면
0: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0: 예. 이전에는 날이 흐리면 그냥 아파서 그저 꼼짝 전날부터 아파서 그러던 게 지금은 용 몸이 해갖게 행동하고 막 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지기.
1: 그렇게 하셔. 두골태 백자방구방의 선택이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제 복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되고 있는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행하시면 기본으로 그 효과성에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좋은 효과로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큰 글씨로는 되어 있는데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은 산자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서 이만한 그 발명 특허까지 받았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산자병원에 제일 치마로 개 5, 6년 이상이 이런 그 환자들을 취급한 임상 경험이 나와야만이 거기에서 환자 치유율이 어느 정도 되면 100분제 99 이상 정도 돼야만이 발명 특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쓰며 있어서 뭐 사람이 노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럴러 구셀러로 말 있지 않습니까?
2: 네, 들어봤습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저도 두고패를 쓰고 있는 한단다.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예, 이 다리가 예, 할머니 언제 오란다.
1: 예.
3: 한 거의 10년이 됩니다.
1: 아, 예. 동토 심각할 건데요.
3: 제가 예, 붓고 변했습니다.
1: 그렇죠. 예. 변신 것이 되죠.
3: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풍계로 저기 내려갈 때나 내려갈 때 더 바쁘게.
1: 그렇죠. 예. 예. 체질 더 예. 몇 배로 실립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예, 일단 어깨가 경주염이어서 머리도 감지 못하고 비는데도 어깨 팔이 올라가지 못해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 배를 쓰기 시작한 게 먹고 약을 먹고 바르고 안마라고 이랬고 이게 다른 약밥 같다 또 딸이 특별 그런 사 그, 일종 사업 특별해서
1: 예,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3: 때다.
1: 그렇죠. 예.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효과성은 예.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다른 거는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는데, 예. 그리고 이전에 또, 이거 약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3: 이전에 약들은 위로 얼마 상하야 했습니다.
1: 아, 예.
3: 먹다도 버는 약이 얼마 많고 그랬습니까?
1: 예.
3: 그런 게 지금은 이 약은 오히려 위를 도와서 잘 소화되고 얼마 좋습니까?
1: 예.
3: 그냥 효과가 영 빠릅니다. 다른 약보고.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저는, 예. 정말 이런 약이 정말 보기 드문 약이라고.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이게 무릎하고 어깨 경주염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써서 계속 복용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드시고 약품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몇십 년간의 이런 관절통 단순 한 곳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관절이 노하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관절이 지금 우리 1년이 365일이라면 우리 관절마디가 360마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이 관절마디가 많이 쓸수록 더 불편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제가 두골태를 쓰고 있는데
1: 예.
4: 예, 그 어제 썼는가 하면 이 발이 진이 아파서 예. 중년에 가서 병원에

0: 이게 잘라놓았답니다. 어깨 바쪽이.
1: 아, 예,
0: 예. 예. 그래서 돌기도 바쁘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0: 그 낮에도 아프지만은 밤에도 막힌 터에 나가지고 밤에 자기 바빠서 예. 그 두 골태를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했었는데 저기 그 암말을 중년에 가서 암말을 몇 달 해야 돼야 됐는데 죽었으니까 예. 예. 먹고 바르고 예.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예. 아이 나서졌습니다.
1: 예, 경락이 잘 수통돼야 되지 거처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이거 발 문제 해결하고 예.
1: 그 문제 해결.
0: 저기 뭔가 이다 예.
2: 말씀하세요.
1: 예,
0: 예.
2: 네, 신호절 잡고 얘기하세요.
0: 예, 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건망증 있어가지고 예. 물건 자꾸 버리고 댕기고 그 다음에는 그 물건 가지러 집을라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오고 이래서 예. 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 예. 증상인지 해가지고 예. 걱정했는데 그래서 백다방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0: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딱 먹으니까 몸이 훈훈해 나면서는 잠이 잘 오고
1: 잠 잘 자야 됩니다. 잠이
0: 예. 잠이 잘 오니까 예. 머리 거뿐하고 그다음 기억력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이번 할 때 또 특별히 좋으니까 예, 제가 지금 두골태하고 백사방 예, 두 개 다 주문하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저희들 설명하고 있는 백사방 구복액 두골태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백사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이 천년약재 이제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천년약재는 지금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시는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뭐 보통 유효기가 구복액으로 됐을 때는 2년, 3년이면 길 겁니다.
2: 네.
1: 이건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투골태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효과성을 지닐 바로서 아주 신심 있게 강조할 수 있는 이 점인가 하며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제품 자체가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이 점입니다.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동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통으로 전달될 때는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이 잘 수통되면서 어려운 질병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절통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0: 경추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발목이 아파서 어느 관절마디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그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많이 쓰는 부분과 적게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쓰는 부분이라면 경추나 요추나 무릎관절, 어깨 같은 이런 데를 많이 쓰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화 과정에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진다면 좀만 움직이자 하면 완전히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통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 임시 편안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수단에 속하지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기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번 이 제품 두골테는 하나는 그 흑개미가 아주 우리 흑개미로 놓고 말하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해독지통의 역할을 하고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관절통을 해결해서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칭펑탕이라 친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특히 방귀란 성분은 우리가 노년에 들어서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을 하는 특수한 성분이 방귀란 성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염이라는 것은 우리 관절통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염증이라 하게 되면 뭐 세균성 염증을 많이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우리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는 상관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방귀를 이런 성분 자체가 소염의 역할을 무균성 염증을 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특히 흑개미는 맥의 그 다리가 모두 6개 다리인데 6개 다리는 한 개 다리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개미 본신의 그 모든 세포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근육을 잘 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기 그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간을 도와주고 콤파지 양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콤파지에서는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심지어 귀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까지 해결받는 게 콤파지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콤파지 허함으로 인해서 관절통은 여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틀어지고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숙통시켜주면서 풍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지 않은 그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제가 늘 실례를 들고 있지만 해도 무릎 관절이 아프다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겨서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뒤에서 떡 버텨주게 돼 있으니까 발목이 아픈 분들 가운데서 발목이 팅팅 부어나거나 이런 그 부종이 생기는 현상은 바로 관절 그 부위에 불필요한 그런 액체가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콤파지 허함으로 인해서 골격통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점차 부종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해서는 소변을 통해서 부종이 쭉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반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를 쓰게 되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전에는 집에만 앉아 계시고 집에만 소파에만 앉아 계시고 이랬던 분이 바깥 활동을 하고 방송 시간에 들어와서 방송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장수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나하고는 장수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는 뭐 산후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나 어느 관절 부위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분들 통풍이라면 관절에서는 너무 어려운 난치성 질병에 속한데 통풍을 포함해서 산후풍 포함해서 고관절 괴사 어려운 질병이죠. 그리고 발뒤축 골가시로 인해 가지고 발뒤축에다 가득 많은 그 바늘을 꽂아놓은 것처럼 지르는 이런 통통 느끼는 분들 가운데서는 두골테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소가 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점이 바로 기본으로서 오징어난 난치성 관절통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라서 많은 수십 개 병원이 산자 병원에 이런 실험을 거쳐서 나왔기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쓰시게 되면 늘로 구셀러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기에 제기하다시피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며 자연적으로서 간에 그리고 콤파체 부담 가고 위에 부담 갈 수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콤파체를 도와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혈 수통을 잘 해주게 되어 있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골격통으로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머리가 쉽게 휘어지거나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거나 이러한 증상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장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돕는 협동심과 포용심을 담은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올바른 야외 활동 안전 수칙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 통해서는 미나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햇님을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덕 밑에 여러 마리 작은 들쥐가 함께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언덕 너머에는 달콤한 열매가 많이 열려있지만 가파른 언덕은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가 없었죠. 몇몇 들쥐는 포기하고 자기 굴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장 용감한 한 들쥐가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어요. 몸이 작은 쥐들은 우쪽 쥐의 발을 붙잡고 몸이 튼튼한 쥐들은 아래에서 버텨주며 서로 몸을 이어서 긴 사슬 모양을 만들었어요. 한두 번 미끄러지고 실패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시 시도했고 마침내 모두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혼자서는 닿지 못했던 열매를 함께 나눠 먹으며 들쥐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돕는 협동의 힘은 큰 장애물도 넘을 수 있게 해주며 함께 나눈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들 사이에 각자 장점이 다르더라도 편견 없이 포옹하고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다정한 형제를 들려드립니다.

작은 독성 곤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 열매나 들꽃 열매도 모르는 것은 입에 넣지 않는 게 필수예요. 셋째, 계곡가나 연못가에서 장난치며 뛰어다니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물가에서는 천천히 걷고 놀아야 합니다. 넷째,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높은 나무 밑에 피하지 말고 빠르게 안전한 건물로 이동하세요. 이런 간단한 안전 습관만 잘 지켜도 야외 활동을 즐겁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혼자서 숲 깊은 곳이나 낯선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생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산 열매나 들꽃 열매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미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미나예요.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와 어울리잖아요. 저는 다가가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나 친구.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낯가리는 새 친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많이 긴장하고 아마 외로울 겁니다. 굳이 여러 친구를 한 번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미나 친구 혼자서 그 친구한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같이 간단한 놀이를 해보세요. 조금씩 친해진 뒤 다른 친구에게 다 같이 놀아볼까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면 됩니다. 새 친구가 느리게 마음을 열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배려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미나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포용하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미나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는 좋아 이런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길가 풀밭에서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죠? 언제나 둥근 단단한 껍질을 등에 업고 다니는데 왜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걸까요? 첫째, 달팽이는 몸이 부드럽고 뼈가 없어 외부의 충격이나 돌, 바위에 긁히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답니다. 둘째, 달팽이는 건조한 환경에 매우 약해요. 몸 표면이 마르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껍질 안으로 몸을 숨기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구리, 새 같은 천적이 다가오면 재빨리 몸 전체를 껍질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의 껍질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보호도구입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발견하면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달팽이를.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고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우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0: 오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이 몇 개사를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누영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뉴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2: 누굴요? 누구겠어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뉴영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춘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날이 저물자 하자진은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택동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었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택동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맞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울어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군. 어째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군.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삼행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흗날 주왕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대한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한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신은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 수가 3,000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성을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하면서 주앙소베트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투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은 결국 투식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주앙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이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하성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식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 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시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토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조의 고발로 그 토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왕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려가 고린 서영, 홍문 공현, 고현 균년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려가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왕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중 부대는 여전히 적수화의 토성 이랑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왕홍군을 횡강과 적수화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노영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이었다. 요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요영은 리발사를 찾아 도움물을 한 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똥을 찾아갔다. 모태똥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요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이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이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걸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이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0: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에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10만불의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료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료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료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 호위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어서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3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걀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해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새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는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료함을 달래고서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 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뿔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랑패한 심정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히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포체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리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오르쓸어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리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시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욕구, 존경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 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양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박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박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박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박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박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박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박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박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박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잔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놓았건만 서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 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밭꽃도 꽃이 그늘 50대의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밭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생활, 자녀키우기, 직장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의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박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박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박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봄에는 벌써 매력을 느끼게 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박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박꽃이 되고 싶다.

작자는 그래서 화사함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박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희네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 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절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샘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하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업하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씻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도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 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인어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호를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당신의 아래 턱에 수염으로 꽁꽁 심어주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부구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은 젊은이 못지않은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일 건군절의 즈음에 7월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과 우대 무휼 대상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변 주둔 인민해방군 전체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부대 리퇴직 간부, 혁명영예군인, 제대 퇴역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 사업을 위해 세운 부르의 공헌과 연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손으로 연변 군분구 32124부대와 93032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 교류하고 부대 건설과 훈련 정황을 요해했으며 그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겨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화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는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동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급구조, 변강 강화와 국방 공고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시대 인민자제병의 훌륭한 작품과 드높은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와 광범한 장병들이 시종, 습근평 주석의 가르침과 당부를 명기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요 책임,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신질 전투력 건설을 다그치고 변강 수비와 안정 수호, 응급 돌발 사건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실제 행동으로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

스러운 전통을 지닌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치병과 천연적인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뇨 정부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관심 지지하며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진로, 가정,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걱정 없이 강군 실전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이어 호가복은 73세의 6급 영예군인 김영재와 86세의 7급 영예군인 전병삼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호가복은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정황을 물었으며 그들이 부대 생활을 회역하고 분투 나날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건강하게 만년을 잘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담당과 헌신, 희생 정신을 당과의 미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당지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에게 영예 군인의 생활 보장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영예 군인 관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생활의 실제 곤란을 적극 도와 해결하고 영예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 그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지도일꾼 왕길보,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에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 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제

0: 그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정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정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장하고 대상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위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 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위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위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위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올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위챗을 내려받고 모바일 은행 기능을 개통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당위위원이고 부행장인 리환평입니다. 우리는 외국 인원들이 연변에서 겪는 결제 애로사항을 주시하면서 문화관광 소비와 일상출행 등 핵심 전경을 둘러싸고 경외 은행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봉사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있습니다. 결제 고리에 막힌 부분을 하나씩 뚫어 외국밭들이 연변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 연변 대외 개방과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더 잘 조력하렵니다.
0: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소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괴소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로선의 서시상 부역, 백리성역, 덕융호텔역, 진학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로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소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서역에서 진학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 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소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괴소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 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8일 대중평가 꼭 찾아봐야 할 음식점 명단 발포 10주년을 맞아 동북지역의 입선 상가들이 대련에 모였습니다. 장춘, 연변, 길림이 입선 상가 수 3위권 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 주에서는 13개 상가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1: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대상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가동식은 기능 교수, 현지 참관, 시장 연결, 업종 좌담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중심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0: 연길시 교육국은 29일 연길시 2026년 이무교육단계 학교 학생 모집 온라인 모집 및 조절 배치 시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시간은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신입생은 단계별로 규정 시간에 따라 조절 배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원.

0: 윤걸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가곡 붉은의 병강비춘회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 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 더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러면 선전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입살, 인삼, 오일비누 등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일전 길림성 정부에서는 연구성 기본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표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연구성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연구성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양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설건강산업생태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소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업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 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 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 농산물 정밀 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록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조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 카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도급, 농업물자 구입, 인삼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황 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밤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이 길로 나아가

0: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0: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0: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0: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구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조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조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조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조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조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주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전해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조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네. 냉방 기후가 인삼의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네.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네.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0: 인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네.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네.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1: 네.
0: 조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1: 네.
0: 온라인 생방송,
1: 네.
0: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삼 재배 단지를 연계한 농촌 관광 양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행해
1: 네.
0: 관광객 유치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삼 재배 기술 강습반을 열어 농가들이 재배 수준을 높이고
1: 네.
0: 병 해충 예방, 양질의 인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보면
1: 네.
0: 일부 산간에 위치한 뇌기식 포선은
1: 네.
0: 관리가 어렵고
1: 네.
0: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1: 그러네요.
0: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소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1: 네.
0: 기후가 서늘하고
1: 네.
0: 습도가 적합하며
1: 네.
0: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0: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1: 네.
0: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1: 네.
0: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네.
0: 원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1: 네.
0: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표준화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료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점 어떠합니까?
0: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1: 네.
0: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지하부는 뿌리와 내두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잎사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두, 주근, 지근, 채근, 수근, 근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두, 뇌두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1: 네.
0: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1: 네.
0: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세근 또는 측근,
1: 네.
0: 세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근모라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1: 네.
0: 인삼은 단인생 식물이고
1: 네.
0: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1: 네.
0: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1: 네.
0: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1: 네.
0: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1: 네.
0: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저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1: 네.
0: 전엽 후의 최저 온도는 21도에서 25도
1: 네.
0: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1: 네.
0: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1: 네.
0: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1: 네.
0: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1: 네.
0: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1: 네.
0: 인삼 생육이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0: 참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1: 네, 우리 수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0: 네.
1: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0: 네.
1: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수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0: 네.

0: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네. 현재는 농토재배와 무토재배를 지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토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1: 네.
0: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1: 네.
0: 무토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비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네.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1: 네.
0: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1: 네.
0: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1: 네.
0: 무병마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네.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1: 네.
0: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1: 네.
0: 폭풍 후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인삼 무토재배 시설은
1: 네.
0: 연작 피해
1: 네.
0: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1: 네.
0: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 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인지요?
0: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산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1: 네.
0: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형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정해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육목,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수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1: 네.
0: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1: 네.
0: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네.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그렇네요.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1: 네.
0: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1: 네.
0: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1: 네.
0: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 네.
0: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1: 네.
0: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그렇네요.
0: 모종삼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0: 재식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엄계 심기선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네.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삭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네.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네.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네.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엄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1: 네.
0: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엄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둑이 양 측면에서
1: 네.
0: 안쪽으로 6cm 부위에 넣도록 합니다.
1: 네.
0: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1: 네.
0: 곱하기 18에서 30cm로 권장합니다.
1: 네.
0: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1: 네.
0: 매년 4월은 인삼 파종 전 준비 단계로
1: 네.
0: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리,
1: 네.
0: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1: 네.
0: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1: 네.
0: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1: 네.
0: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인삼이 나이, 포장 상태 및 생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포장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1: 네.
0: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1: 네.
0: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1: 네.
0: 상면과 작업로를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1: 네.
0: 병해 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1: 네.
0: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업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1: 네.
0: 인삼이 출묘 및 전업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1: 네.
0: 꽃봉오리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바튼
1: 네.
0: 필름과 차광망을 설치하여 투항률이 30% 정도 되도록 네.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바튼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이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차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항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므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의 경우 적절히 멀칭막을 제거하여
1: 네.
0: 비를 허용하고
1: 네.
0: 토양 습도를 높이며
1: 네.
0: 가뭄이 심한 경우

0: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를 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 지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제 기술이 있는지요?
0: 네, 주로 출며 초기에는 네. 주로 인삼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네.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부병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 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네.
0: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네. 잿빛 곰팡이병, 네. 역병 네.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출며 및 전염기에는 특히 줄기병해인 줄기전문이병, 입꽃병, 역병 네. 등을 예방해야 하고
1: 네.
0: 개화결실기에는 네.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 네.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 입병해의 발병 성기는 네.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1: 네.
0: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1: 네.
0: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1: 네.
0: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1: 네.
0: 잿빛 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네.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1: 네.
0: 위 병해 방제 원칙은
1: 네.
0: 예방을 중심으로
1: 네.
0: 화학방제, 토양 경작 방제,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물리적 방제,
1: 네.
0: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
1: 네.
0: 등이 있는데
1: 네.
0: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1: 네.
0: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1: 네.
0: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체,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1: 네.
0: 피해를 주지 않으며
1: 네.
0: 화학 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1: 네.
0: 농산물의 품질과
1: 네.
0: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1: 네.
0: 천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1: 네.
0: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1: 네.
0: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1: 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1: 네.
0: 병해 방제 시 고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1: 그렇죠.
0: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0: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1: 네.
0: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1: 네.
0: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1: 네.
0: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1: 네.
0: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1: 네.
0: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 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1: 네.
0: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1: 네.
0: 예성지 관리 방법,
1: 네.
0: 파손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1: 네.
0: 등 전 생육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1: 네.
0: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1: 네.
0: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0: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1: 네.
0: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1: 네.
0: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1: 네.
0: 부가가치를 높이고
1: 네.
0: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0: 산업단지 직접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네.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0: 네. 장백산이 생태우세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에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네.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여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주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삼 재배 시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정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그리고 우리 파종 관리, 예정지 관리 방법, 해가림 설치, 수분 관리, 제초 및 배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 생육 기간 동안에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그 준수해야만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 주 인삼 산업 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주 인삼 산업은 우리 주 그 발전의 경제 발전의 기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 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신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판소리를 배우러 스튜디오 차오스차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박소연 선생님 좀 사유로 특수한 사정으로 해서 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또 우리 10대 학생들과 우리 애청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도 학교에서 전공생으로서 또 판소리를 배운 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를 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2: 네.
0: 좋죠? 네. 네. 자, 이 10대들은 판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막내인 학생이 진조아리랑을 불렀잖아요. 에이, 진조아리랑을 배울 때 좀 여러분께서 많이 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이크 쥐고요. 네, 괜찮아요.
2: 어려운 부분은? 네. 또는 뭐?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뜨는목.
2: 네.
0: 뜨는목이 어느 목이죠?
2: 알이 여기서
0: 처음부터.
2: 네. 네.
0: 뜨는 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뜨는 게 아니라
2: 깊게
0: 흔들어야 되죠.
2: 네. 네.
0: 아,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2: 네.
0: 그 다음은요?
2: 끊는 목에서도
0: 네.
2: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끊는 목. 네. 이를테면?
2: 알아.

0: 아리가다 여기서.
1: 네, 그렇죠. 어렵죠. 네, 우리 그 옆에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분이거든요. 어려웠었나요? 우리 여기 학생분은요?
2: 저요?
1: 네.
2: 어렵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이전에는 다 전업 하는 분들만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1: 네.
2: 이런 기회에 있어서 배워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그런
2: 꼭 잘 배우겠습니다.
1: 네, 그렇죠. 이렇게 뭐 판소리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이런 전공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사실 백성들이 좋아했던 소리잖아요. 판소리는 서민 계층이 불렀던 소리이고 나중에 양반들이 아, 이 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재미있구만. 그래서 배우게 된 거라고 하죠. 판소리가. 그래서 그 우리 학생분들이 그 진도아리랑을 배울 때 사실 그 떠는 목, 꺾는 목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진도아리랑을.
0: 네. 네.
1: 자, 그럼 우리가 그 한 분씩 자, 우리만의 좀 파티를 해볼까요? 판소리를 어떻게 배우고 있었고 또 어떤 판소리들이 대중들 속에서 또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반주를 소리북 반주를 윤성 학생이 맡게 되죠?
3: 네.
1: 네. 자, 그럼 우리 진도아리랑부터 가볼까요?

0: 안돼.
1: 요. 자, 사설이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조 사설은 내가 모르는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민요의 그 사설은 많잖아요.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도아리랑을 배웠다면 서산에 지는 해는 배웠고요. 저기 가는 저기 이러가 이것도 배웠거든요. 말 물어보자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 문경세제는 윙고갱가 청천하리는 잔별도 많고 저기 가는 저기로가 이걸 방금 배웠고요. 아, 사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설 있죠. 안 배웠던 사설도 있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옆에 그 선배죠. 네. 선배 언니는 또 어떤 판소리를 배웠을까요?
2: 사랑가.
1: 사랑가.
2: 다시 한번.
1: 아, 지난번에 시간상 관계로 너무 아쉽게 사랑가를 채 부르지 못했잖아요.
2: 네.
1: 네, 오늘 불러볼까요?
2: 네.
1: 네. 자, 우리가 판소리를 감상할 때 어떻게 해라고 했죠?
3: 추임새.
1: 네, 물론 윤성학 생은 지금 판소리를 하니까 판소리 우리가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추임새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를 우리 넣으면서 한번 판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은 사랑가가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사랑가 2까지 배웠거든요. 어느 걸 부르시는가요?
2: 첫 번째.
1: 이리 오너라 이 부분이에요?
2: 네.
1: 아, 자, 사랑가.
4: 이리 오너라 춘향아. 우리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시그.

내 사랑아, 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뜨뜨리고 강릉 백천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저 꿈복

0: 사랑아.
1: 오. 이야. 오늘이야 완창을 듣게 됐네요. 네. 아우. 너무 구수하게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하셨어요. 혹시 선생님 있으니까 혹시 더 긴장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아, 오늘은 스승님이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와 이래요. 더 긴장하지 않고 잘 부르셨네요. 네. 사랑과 우리가 그 안일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배울 때는 토르님은 어찌 풀기라게 사업 말씀만 하시나이까 이 사설이었거든요. 안일이가. 아, 그리고 우리 사랑과 투도 있잖아요. 그럼 윤선모 학생이 사랑과 투 부를까요? 불러봐도 돼요?
2: 사랑과 투는
1: 예 기억이 안 나죠?
2: 너무 오래전에
1: 오 그렇죠.
2: 공짜 노래를 한번
1: 공짜 노래 좀 예. 공짜 노래도 좋죠. 배우셨나요 학생분들은? 배웠어요? 자 그럼 함께 하죠. 공짜 노래
2: 예 공짜 네.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그 마이크는 아마 이쪽에다 그 학생이 예. 받쳐주시고요. 반주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3: 자.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어디 그거 뿐이랴. 이번에는 또 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1: 제.
3: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1: 제.
3: 공짜 노래를 들어라.
1: 네.
3: 공짜 노래를 들어라.
1: 아.
3: 좋은 천지 개타고 웅장허다고 장덕궁 강태공 후조작궁 진시황후 아방궁 진진허구나 허구년을 들어간다 봉괴자구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에 춘향아 이리 오느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가겠소 아소라 이게 집 안될 말이로다 어서 오너라 춘향아 락 뛰어 달려들어 저거리 치마 속속 쌈들고 병풍 걸어놓고 뚱뚱땅 법중여로다 초등아이 낮자루 잡듯

0: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이 한참 요란 헐때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루다.
1: 오, 야, 오늘 유수모 학생이 혹시 정말 그 아무런 긴장감 없이 다 부른 것 같아요. 네? 네,
2: 처음엔 조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면은 또 본인이 직접 반주를 맡아서 하면서 불러보면 또 자긍심이 드시죠? 네. 자, 우리 그 곁에 학생은 어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금방 여기 판소리 배우기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몇 곡은 못 배웠죠. 판소리는 몇 곡이 아닌데 아마 꽃 타령 아니고 까투리 타령부터 배우셨나요? 아니에요? 진주아리랑 배우셨어요?
3: 세타령.
1: 세타령 배우셨어요. 세타령도 좋죠. 자, 세타령 불러보실까요?

0: 잘하셨어요.
1: 긴장하네. 네.
0: 긴장하셨어요. 3월 3진 날은요?
1: 3월 3진 날.
0: 안 네, 배우셨어요?
1: 그것도 재밌습니다.
0: 3월 3진 날 앞에 네. 하고 새가 따라든다 들어가잖아요.
1: 네. 암송 했는데 또 여기서 하니까 긴장하니까 책 좀 봐야 되겠어요.
0: 아, 그렇죠. 앞부분에 3월 3진 날이 있었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 굉장히 많은 또 판소리와 남도 민요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학생들을 흥타령 배우셨어요? 금미로다, 금미로다. 안 배웠죠?
1: 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유성호 학생은 배웠겠죠?
2: 꾸미로다 대목.
0: 그 흥타령이에요. 제목이. 네. 흥타령도 배웠고, 그리고 함양 양잠간 배웠나요? 에이야, 디야, 에이야. 이 부분이요. 안 배웠죠?
1: 네.
0: 와, 우리가 많이 배웠네요.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 우리가 윤성호 학생은 이 함양 양잠가를 배우셨어요?
2: 스튜디오에서 그때.
0: 아, 그때 배웠죠. 예. 우리가 사랑과 투도 배웠고요. 흥타령이 꾸미로다, 꾸미로다, 이거 부분이었고, 범인 이런 대목도 배웠어요, 사실은. 그쵸?
2: 네.
0: 배웠어요? 학생
1: 네, 배웠습니다.
0: 아, 그럼 범 내려온 날을 좀 불러볼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0: 되면 그 뭐 학생들도 그런 마찬가지지만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오래전에 배웠던 이 판소리를 다시 꺼내 부르라고 하면 아마 아리송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부르지 않으면 또 아리송하게 돼 있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신심이 없나요?
1: 있습니까?
0: 네, 그럼 도학생이 그 한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네, 자 키는 어떻게 잡으시면 될까요?
1: 같이.
0: 네, 같이 해보세요.
1: 봄 내려
0: 이손 그 키면 되죠. 네, 윤소막스 생각하면 하세요. 불러보세요. 네, 자 제
1: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송림지 등골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구의 머리를 흔들며 연기춤 찢어지고
0: 몸은
1: 얼숭덜숭 리난 잔뜩
0: 한 발이 넘고 그 다음
1: 한 발이 넘고 전통 같은 앞다리며 동화 같은 뒷다리며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엄동설한 쓸격으로 흩치며
2: 주홍잎
1: 쩍 떨리고 차례 앞에 가우 뚝서 홍해

0: 기업 첫째.
1: 어우. 야, 갑자기 부르라고 하니까 사설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죠. 아유, 네, 두 사람 정말 한 사람처럼 부르네요. 토끼 화상 대목은 혹시 배웠습니까? 에? 하, 공을 풀러라 이 부분이에요. 배웠어요?
2: 아직
1: 못 배웠습니까? 네. 윤소부 학생은 혹시 떠올려지나요?
3: 아니, 제가 지금 까물까물한
1: 안일이가 안일이가 그때요 별주부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 날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총성은 지극하나 내가 세상을 나가면
3: 네가
1: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라
3: 인간의 진미가
1: 된다고 하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 소냐?
3: 어찌 안심할 소냐?
1: 그렇죠. 어찌 안심할 소냐?
3: 여자오되 서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오니 무슨 봉패에 싸우리까 많은 수국의 서생이라 턱 열구를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두시옵소서.
1: 네.
3: 글랑은 그리 허여.
1: 허여라.
3: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1: 제.
3: 화공을 불러라.
1: 제.
3: 화공을 불러드려. 턱

계절 하던 코그리고 난 좋지 초빙가댕 초꽃 따먹든 입 그리고

허리난 쭉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난을 신공댕이 몇덕 좌 아 변정산이요 우우 변은 녹순이 녹수정산의 문장

0: 읽지 않았네요. 야, 이 사설을, 이 긴 사설을. 어때요? 잘 학생, 잘해요? 네. 네. 그럼 우리 학생분들은 또 그 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울 때 판소리 어떤 또 판소리가 있어요? 어떤 걸 부를 수 있어요?
1: 아, 신봉사.
0: 아, 신봉사.
1: 네.
0: 네. 아, 어제 저희가 그 민요 응접 민요 가락 차차차의 어떤 그 애청자분이 8학년 분인데 곽씨 부인 그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일이가 굉장히 길게 하시는데 신봉사가 그 어린 그 청리를 안고 이제 생활하는데 그 앞부분 있잖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큰 부분을 그 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마이크를 주시고요. 네. 네.
2: 신봉사가 딸에게 젖을 얻어 먹인 후 좋아라고 아이를 어르는 니. 네.

0: 이 단철이 이 그러니까 그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이죠. 이 부분이 예전에 못 들어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도 장단이 바뀌면서 예, 어찌 보면 또 우리 판소리의 그 뭐죠 랩을 얹은 느낌, 네 새롭죠. 아유 잘 배웠네요. 야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아유 너무 잘 배웠어요. 자 우리 그 막내는요.
1: 오빠님가를
0: 네.
1: 번님가를 배웠습니다.
0: 오빠님가요.
1: 네.
0: 번님가 저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민요인 것 같아요. 판소리예요, 민요예요.
1: 네, 판소리.
0: 판소리예요. 아우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또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번님가. 네.

0: 성령 무엇하랴? 인간 영화 공이로구나.
1: 제
0: 회원 입고 맨발 벗고

0: 서 지내보세.
1: 제 아우. 혹시 윤선박생 우리가
0: 어화세상
1: 비슷하잖아요.
2: 그, 비슷한
1: 넘어가 그 부분이죠. 번님 내 뜻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어, 이 부분이랑 간, 비슷하네요. 네. 네. 아유. 그리고 우리가 구성주 풀이도 배웠거든요. 구성주 풀이는 다 아시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 에라만수. 그러면 꽃타령은 또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꽃타령도 참 굉장히 재미있는 사설이고 장난도 흥겹잖아요. 꽃타령 불러볼까요, 그럼? 네. 땡따따.
2: 꽃사시오.
1: 꽃사시오. 키가 어때요? 두 분이 키가 어떻게, 꽃사시오 이러면?
3: 네.
1: 네. 네. 자.

땅에 꽃을 보다. 바구니 굴러매고 꽃 발러 나왔어. 붉은 꽃, 파란 꽃, 노을이고.

0: 아유, 꽃타령이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고리 타령도 우리가 배웠죠. 개고리 타령도 배웠어요. 굉장히 많은 판소리를 배웠는데 그 어떤 판소리는 흥부가 중에 또 돈타령 대목은 어때요? 배웠어요?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바라 돈바라 배웠어요?
1: 배웠어요.
0: 그럼 손막신 불러보죠 우리가.
2: 네 같이.
0: 자 얼씨구나
3: 얼씨구나 절씨구야

0: 저도 중간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또 와 닿던 노래인 것 같아요. 아이, 동백타령도 배웠고요. 동백타령은 학생들은 혹시 배웠어요?
1: 네, 배웠어요.
0: 어우, 동백타령을 합창으로 끝나죠? 끝 마무리 하면서 불러볼까요?
1: 네.
0: 네. 자, 가세, 가세, 동백타령만 가시잖아요. 키 잡으세요.
1: 가.
0: 네. 자.
1: 가.

0: 여기요. 시간이 거의 돼서 네. 오늘도 이 아쉽게 동백타령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유 그냥 우리가 40분 내내 불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빠듯하네요. 네, 아쉽죠. 동백타령 다음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판소리를 다시 또 꺼내서 불러보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시고.
1: 살이 진한 개를 물어다 놓고 해놓은다 덥쑥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복이 많아요.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의 몇 개사를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물을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류형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류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젤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류영이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날이 저물자 하자지는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택동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 않다. 첫 달기 울 때쯤 모택동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효양연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맞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군. 어째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란 이름이 생겼다는군.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사면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흔 날 주황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변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시는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군을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에 편입시키었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었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수가 3천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성을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하면서 주황소베트 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황소베트 구역에서 투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부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 결국 투시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주황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사상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시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 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동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시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족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조의 고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 류가 고린 서영, 홍문 공현, 고현 균년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 류가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황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중 부대는 여전히 적수하의 토성 이랑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황홍군을 횡강과 적수하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요영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이었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류영은 리발사를 찾아 도움물을 한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동을 찾아갔다. 모태동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류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위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걸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류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이 속옷을 걸친 채 쪼끌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신반부리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류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류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동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오동지, 누가 왔나?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오호위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 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규십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야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규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0: 하지만 심장 근육 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시럽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시럽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의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잠을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급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시에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과사도 우리 건네 보시면 다섯 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열다섯 곽은 또 더 좋습니다. 열다섯 곽도 드리고 Q10도 열다섯 곽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5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이 잡쌌습니다.
0: 얼마만에
2: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써지가지라 간다는 게 도로시 들어본지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읽으니까 읽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 노신타에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를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머리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뇌세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예,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저 그랬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건네보신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하필이 자꾸 하던 게 우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 두 개 비를 씌워놓은 것처럼 예,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나고
0: 정신 나죠.
2: 예 그리고 이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있습니다. 나가 활동을 예. 아 맥이 없는데 예.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게 예 이거 분이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라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의 거는 예, 일반적으로 못 팝니다. 이게 쪼마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미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네.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맛 조금 더 잡수었습니다. 괜히 네. 밤에 얘기 나고 그것도 제일 좋은 게야.

0: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한다. 예. 예.
1: 예,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거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단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로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한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0: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리 할도 얼마 줬을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니, 좀 주시부 거둬주지.
1: 예.
0: 우리 할도 좋지. 그래서 내 주머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다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떤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네.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긴다.
1: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이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들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예.
0: 예, 난 규십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쓰는 게, 거기다.
1: 그 자사보시오. 규십은 예, 생물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0: 예.
1: 예.
0: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예, 정말 숙회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네. 어제 보시하는 먹습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저리 안 돼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합니다. 그리고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는 가면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3: 자꾸 소리 나니까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띵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이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1: 네.
3: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 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네.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살아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1: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기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네.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몸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예,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3: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납니다. 이 약 예. 먹은 게 그래서 예.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치수 네.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주지, 이럴 때,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1: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3: 예,
1: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1: 네, 배달 받겠습니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2797번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네. 저는 지금 건의 보시면 먹는 힘입니다.
0: 네.
3: 건강에다가 생긴 체벌에는
0: 성과해졌습니다.
3: 그렇습니까?
2: 네.
0: 네.
2: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3: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됩니까?
2: 네.
0: 네.
3: 예, 단연간 다발성적인 피부를 위해서 머리가 딱 어지럽고 흉하고 예, 안개치고
0: 예.
3: 또 뒤에서 서른하고 머리도 서른하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0: 예.
3: 벌써 많이 했는데 이건 무슨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근데 조금 피부가 안 일어났습니다. 어찌되는지
0: 정신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3: 그렇지만 이 효과 이렇게 빠르게
0: 예.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고 예, 그러니 말소하고
0: 쉬는
3: 예. 뒤에 서둔하던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들었습니다.
0: 네, 예, 그럴 좀, 겁니다.
3: 나 이거 예, 이건 계속 오래 먹어두겠죠? 예?
0: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늙음하기수록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계속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했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내 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성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성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4: 오빠에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다음에 네. 그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좌골 지방 턱까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제가.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에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잠깐.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우리 양에서 약도 더 드리고 이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 입간 구복액 같은 거는 좀 만나기도 바쁩니다. 일단 OTC 약이라고 오른쪽 약통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비처방 OTC 약입니다. 거기에 국약 기준 번호를 보면은 고혈중지허 B20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 성분 자체도 오색 천연영지가 들어가면서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 이 그 중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색 오미 이걸 중의역입니다. 중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오장육부 여기에서 보면은 오색을 아주 중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미, 시클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오미가 우리 병 치료나 진단이거나 이 오장육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색 5가지 색깔을 중의해서는 승인합니다. 예, 뭐 많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색 용지가 들어갔고 또 오색 용지 같은 거는 까만색, 뭐 하얀색, 파란색, 적지, 백지 이런 걸 보면은 오장육부에 좋습니다. 오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걸 말합니다. 오장에 다 좋은 오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이런 치료 효과와 그다음 실제적인 그 쓰는 분들이 효과를 보면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특별히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이 입간구복액 쪽을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얘 너무 맥이 없어서 이 다리를 질질 구슬 댕기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이 몸이 자꾸 붓기매 영 고생했는데 이거 쓴 후에는 지금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서 해라 또 잘 되지 아침 일어난 정신 난다. 그렇게 맥이 없더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얘 난 딴 것보다 이 해가 떠돌이 잘 되니까 오후 몸이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네. 그 잠을 잘 잔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 내 약이 여러 가지 썼는데 아이디어지다. 근데 이번에 이 약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갔다는 저도 맥이 없고 어쨌든 살이 다 아프고 발이 다리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레기 쓰는지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렇게 좋다 제니까 네.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해라 떠돌도 우리 언니 영 잘 되고 그리고 떤 것보다 무릎이 아파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영 좋다 제니까 네. 네. 네. 그래 오늘이 이게 지금 활동이 여전히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2: 네. 아마 요 며칠 새는 이 배달 전화가 불이 날 겁니다. 네. 이래서 지금.

0: 전화하십시오.
1: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에, 사실 간하고 콩팥은 우리 오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가병. 고가병 하면은 이 뼈에만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라는 거는 사실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 근육이가 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골가병이 나타납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인대로 다 이어져 있죠. 힘줄 인대로에. 그 다음에 척추도 그렇습니다. 이 황런다라든가 칠상런다라든가 이런 힘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그 우리 남편 지금 물을 약 쓰고 있는데 어제 썼는가 하기다만 예, 간에 낭도 있고 그 다음에 담낭염이 있고 담낭염수 있고 예, 예, 위장도 도참다시 위축성염이 예, 그래가지고 네. 봐도 잘 안되고 바쁘다 식욕도 없고 내게 없고 예,
0: 네.
3: 그 사람이 음식을 욕 많이 가려야 된다만 나 석탈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네. 이 약을 방송 듣고 저를 썼는데 한 달 나왔으니까 예, 그 이게 기초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잡고 식욕도 네. 당기고 예. 밥도 잘 잡고 맥도 나고 그래서 예, 그 저번에 썼는데 이번에 또 그 활동도 좋지 할까도 오늘 또 배달받아 사다고 그랬다.
0: 예, 오늘 저래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2: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중의에서는 사람이 이런 진, 진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힘줄, 인대, 근육, 정맥거성 우리 중의에서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장이춘, 1촌만 자라도 연소심에 사람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다 그리 크던 키도 줄어들고 눈도 크던 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다 이게 진이가 우리 근육, 심줄, 관절 지탱하고는 인데 이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우리 룡지 강구 복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0: 네.
4: 예, 우리 이거 이제 올해는 안 먹었습니다. 한 달째 먹는데
0: 네.
4: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0: 네.
4: 예, 모든 면에서 어째 이거 먹고
0: 합니다. 효과 보기 시작하죠.
4: 예, 예, 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0: 네.
4: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구매하자고 그럽니다.
0: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산 것 같은데
4: 예.
0: 구복액이 돼 효과 빠른 특징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리에 조금 많이 싸놓으십시오. 그게 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4: 예, 예.
0: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2: 네.
4: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이런 말들은 거락입니다. 일리입니다. 이 5천년을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이 이런 역사를 본다 할 때 그냥 뭐 누이 쓰고 좋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백성들이 쓰고 하는 말이가 우리 중국 5천년 역사의 이런 그 진리죠.
2: 네.
0: 본초강목이라든가 신농본초라든가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2: 선생님.
5: 네. 네. 난 연기 땅구복에게 보거나 오래 썼으면 막 그 약이 좋고 맥이 나지, 피부색이 좋아지, 막 간, 오장육부, 오관이 자꾸 말라진 것도 낫지, 눈도 좀 좋아지지, 그 다음에, 저기 나면 그 머리끼도 그렇게 빠지지 않지. 우리 학교 네. 값이 오르기 전에 뭐 어떻게 한번 쌓아야 되겠어, 놔야 되겠어, 선생님.
0: 싸놓으십시오. 난 배웁시다. 이러냐, 그, 예, 나중에는 만나기도 바쁩니다.
5: 그래, 말이야. 예, 그래, 네. 오늘 싸서, 그래, 말이야.
0: 예,
5: 그렇게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또 요추간판도 그렇습니다. 이

0: 이 주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줄인대 근육, 허리도 근육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들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은정 작사, 리그랜드 작곡의 꽃마음 마음 향기를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김명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변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내려놓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달빛 연정, 이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노을, 붉게 문드는 하늘은 우리에게 연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릉한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취 하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꿈꾸던 그곳, 발걸음 다 보고 싶은 숨은 명소, 현지인만 아는 맛집과 이야기까지 오늘 모두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세상 구경 떠나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할게요.

네, 중화 요리를 만나다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채의 세계, 식물의 왕국, 민족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운남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운남은 중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미식의 보고입니다. 운남의 음식은 이곳의 자연처럼 다양하고 풍성한데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요리하고 여름에는 숲속의 야생 버섯을 즐기며 가을에는 곤충 요리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겨울에는 제철 채소와 훈제고기로 사계절 내내 자연의 지혜가 깃든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운남 사람은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의자와 자동차는 먹지 않는다. 네, 농담 조인 이 말은 운남의 식재료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40분 동안 운남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대표 음식, 과교미생, 과교미선, 야생버섯 요리, 대리우선, 햄, 그리고 민족 전통 요리죠.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을 함께 전해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다채로운 맛의 향연, 운남의 미식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남 음식의 색채 향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남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다양성과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운남은 푸른 것은 모두 채소이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재료가 풍부하답니다. 또한 운남 음식은 신선함과 자연 그대로의 맛을 중요시하고 인공적인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가 가진 본연의

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남의 지리적 특성도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원, 산지, 분지, 강류역이 공존하는 이곳은 지역마다 다른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과 향신료가 자랍니다. 또한 온남은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越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경에 있어 이국적인 향신료와 조리법이 유입되어 더욱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5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이죠. 과학교 미선입니다. 우리말로 꼬저 미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운남의 대표 국수 요리입니다. 운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과교 미선인데요.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교 미선은 운남을 대표하는 국수 요리로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를 직접 넣는 과정에 있답니다. 먼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수가 담긴 큰 그릇이 나오죠. 그리고 얇게 썬 고기, 새우, 생선, 채소, 달걀, 두부, 그리고 각종 향신료가 따로 담겨져 나옵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직접 뜨거운 육수에 재료를 하나씩 넣어 익히면서 먹는 것이 과교미선의 정석입니다. 육수는 닭뼈와 돼지뼈를 최소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들어 맑고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육수 위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어 열기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기름층 덕분에 육수가 쉽게 식지 않고 재료를 넣었을 때 바로 익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교미선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봄에는 향기로운 꽃잎을, 여름에는 신선한 채소를, 가을과 겨울에는 버섯을 넣어 사계절 내내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과교 미선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운남의 한 섬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다리를 건너 남편에게 따뜻한 국수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런데 국수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는 국물 위에 기름을 얹어 열기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또한 아내는 국수와 함께 다양한 반찬을 따로 준비하여 남편이 직접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뜨거운 국수를 전해주었고 선비는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과교 미선은 사랑의 국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오늘날 과교 미선은 운남을 대표하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운남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꼭 맛보는 음식이 됐습니다. 운남의 권명시대에는 과교 미선 전문식당들이 즐비하며 그 중에서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포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운남을 방문하신다면 이 사랑의 국수 과교 미선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 야생 버섯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이죠. 바로 야생 버섯 요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요.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야생 버섯이 자라는 운남 지역. 네, 무려 8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며 그중 200여 종이 식용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운남 사람들은 여름과 가을 비가 내린 후 산에 올라가 직접 버섯을 채취하는데요. 운남의 버섯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는 일본 등지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송로는 유럽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버섯입니다. 가장 유명한 버섯으로는 송이, 송로, 닭고기 버섯, 마른 버섯, 청두 버섯, 우간균 등이 있습니다. 레고 야생버섯 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버섯 전골입니다. 닭이나 돼지뼈로 우려낸 육수에 다양한 버섯을 넣고 끓여내면 버섯의 진한 향과 감칠맛이 우러나온 환상적인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버섯을 간단히 볶거나 찌는 요리가 인기가 많은데요. 닭고기 버섯은 기름에 튀겨 버섯 기름을 만들어 다른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야생 버섯에 담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약속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야기는 온남 사람들에게 버섯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온남 사람들은 버섯을 채취할 때 일정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어린 버섯은 따지 않고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를 존중했습니다. 또한 버섯을 채취할 때는 버섯이 자란 자리를 흙으로 덮어 다음 해에도 다시 자라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덕분에 운남은 오늘날까지 풍부한 버섯 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운남 사람들은 버섯을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생버섯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인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남 사람들은 버섯을 채취할 때 버섯이 자라는 방향으로 나무를 베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음 해에도 버섯이 다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또한 버섯을 먹을 때는 독버섯을 먹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화려한 버섯, 냄새가 이상한 버섯, 그리고 자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버섯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수백 년 동안 운남 사람들의 삶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인데요. 여러분, 운남의 야생버섯 요리는 자연과 사람의 약속이 만들어낸 소중한 음식입니다.

대리유선, 선위햄, 민족 전통요리죠. 대리유선, 우유로 만든 대리 별미인데요. 운남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이 바로 대리유선입니다. 네, 요리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유선은 우유를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그 모양이 부채와 같다고 해서 유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리유선은 신선한 우유에 산을 넣어 응고시킨 후 얇게 펴서 말린 것입니다. 식감은 쫄깃하고 고소하며 우유의 진한 풍미가 일품이죠. 대리유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그대로 구워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튀겨 먹으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소스나 꿀을 발라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리유선은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대리우선에 담긴 이야기 백족의 지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우선은 백족의 전통 음식입니다. 대리 지역은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한 곳으로 신선한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이러한 가공 방법이 발전했는데요. 백족 사람들은 우유를 낭비하지 않고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선은 그 지혜의 결정체인데요. 대리요선은 백족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대리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했을 때 백족 사람들은 요선을 만들어 겨울 내내 영양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선은 백족의 명절 음식이 되었고 손님을 대접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리 요선은 대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리를 방문하신다면 이 쫄깃하고 고소한 요선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선의 햄입니다. 요리의 특징 알아볼게요. 선의 햄은 중국 3대 명햄 중에 하나로 운남성 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조 혼재 햄인데요. 중국 3대 햄은 운남 선의 햄, 절강 금화 햄, 강서 안복햄을 말합니다. 선의 햄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랜 시간의 숙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1년 이상 자연 건조 및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 중에는 정기적으로 고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금을 다시 발라주는 정성이 필요한데요. 숙성이 완료된 햄은 붉은 살코기와 흰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진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선의 햄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얇게 썰어서 그대로 먹기도 하고 야채와 함께 볶거나 찜 요리에 사용되기도 하며 국물을 내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햄으로 만든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선의 햄에 담긴 이야기, 시간과 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의 햄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낮고 건조하여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조건을 활용해서 고기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오늘날의 햄이 되었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선의 지역의 한 농부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농부는 고기를 꺼내 먹을 때마다 고기가 더욱 맛있어지는 것을 발견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기를 더 오래 숙성시키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이 오늘날 선의 햄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햄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맛입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 숙성시킨 햄은 그 노력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깊은 맛을 선사해 주곤 하죠. 오늘날 선의 햄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의 햄 한 점에는 운남 사람들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경파족의 충채. 경파족은 운남 서부에 사는 민족으로 충채라고 불리는 독특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채는 말 그대로 절구에 재료를 넣어 찌어 만든 요리입니다. 고기, 채소, 향신료를 함께 찌우면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경파족의 대표적인 충채로는 충간채, 말린 고기를 찌운 요리죠. 충어, 생선을 찌운 요리입니다. 등등이 있는데요. 경파족의 속담에 절구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채는 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백족의 생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족은 대리 지역에 사는 민족으로 생피라는 독특한 요리를 갖고 있습니다. 생피는 말 그대로 돼지 가죽을 살짝 구워먹는 요리인데요. 돼지를 통째로 불에 구워 겉 껍질만 익히고 속살은 살짝 익힌 상태로 먹습니다. 생피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특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백족은 이 요리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대접하는 음식으로 여긴답니다. 네, 이외에도 온남에는 한이족의 장가연,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긴 식탁 잔치, 이족의 타타유, 큰 덩어리로 삶은 고기 요리, 나시족의 삼도차, 쓴맛 단맛, 여운의 세 가지 차 의식 등 수많은 민족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온남의 민족 전통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운남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사랑의 전설이 담긴 과교 미선,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야생버섯 요리, 쫄깃하고 고소한 대리 요선,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의 선의 햄,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다채로운 민족 전통 요리. 이 모든 음식에는 운남의 풍요로운 자연, 다양한 민족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문화인 것이죠. 온남의 다채로운 맛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에서만 줄이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영애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합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변하지 않은 사랑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곁에 있음을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 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무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 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의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 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한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대,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인도와 가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래와 자주 비교되거나 운동 실수로 꾸지람을 들으면 운동 공포증이 생겨 운동을 회피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많이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려 하고 운동 능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천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감정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 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함과 감사로 차름치는 시간 만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고마운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의 글, 끼리끼리의 사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호호를 만나기 전 친한 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남자가 너의 감정 기복을 받아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은 종종 들어왔다. 나는 스스로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럴 때마다 종종 억울했다. 내게는 감정 기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호를 만나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도 이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어떻게 읽는 사람일까?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호호가 곧장 눈치를 보거나 함께 기분이 나빠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 투정을 부리면 달래주기도 했지만 지금 슬픔이나 짜증, 서운함 속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상태라면 그는 굳이 나를 급하게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를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내 감정을 자신의 불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까지 반드시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기분을 살피느라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그 점이 가장 좋았다. 나 때문에 그가 함께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어떤 감정 안에 있어도

감정이 곧 우리 관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아주 낯선 안정감이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둘 다 일을 할 때는 날카로워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도 부끄럽게 돌려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팩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왜 싸우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각자의 의견을 빠르게 부딪힌 뒤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히히호호 밥을 차리거나 TV를 본다. 동생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말했다. 끼리끼리는 역시 과학이다.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투정을 부리고 괜히 짜증을 내도 호호는 크게 맞받아치지 않는다. 대부분 오 그래? 하고 넘기거나 말없이 바로 행동해버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수용도가 아주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묻게 되었다. 정말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 걸까? 호호에게 확인의 질문을 던지니 그는 별일 아니란 듯 말했다. 넌 하루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는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동시에 또 자주 살아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하루에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내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기쁘다가도 금방 생각이 많아지고 신이 났다가도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다시 웃다가도 갑자기 어떤 장면에 마음이 깊어지는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내게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 세계를 통과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다만 그 방식이 안정감과 평온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다행히 내 감정의 파도까지 모두 견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호와의 사랑은 이상하게 뜨거우면서도 조용했다. 우리는 연인들이 하는 요란한 여행과 데이트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웃기도 했다. 그런데 슬프거나 힘든 일 앞에서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위로 멈춤을 하고 있었다. 무조건 달래주지 않았고 서둘러 괜찮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었다. 감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 있는 서로를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응급처치로만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빼앗거나 대신 해석하거나 빨리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호호는 왜 내 기분을 눈치 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짜증이 나 있어도 그는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그는 나의 기분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자주 상대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이 관계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 상대가 다정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상대가 무뚝뚝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낀다. 상대의 표정, 말투, 연락의 속도, 선택 하나하나에 내 가치와 사랑의 크기를 걸어버린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어느새 사랑을 통해 내 존재의 값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를 만나기 전에 나도 자주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들어주면 사랑받는다고 안심했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상대의 희생과 양보가 클수록 내가 더 귀한 사람인 것 같았고 상대가 나를 받아주는 크기만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들의 연애와 비교했고 상대가 나에게 쓰는 시간과 돈과 배려로 사랑의 크기를 재려고 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옅어진다고 믿었기에 편안해진 태도마저 사랑이 식은 증거처럼 받아들였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다. 사랑이 멈추면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호호의 사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만약 그의 사랑을 오직 말투와 행동의 크기로만 확인해야 했다면 아마 나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눈물을 흩날리며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정한 말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극적인 장면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이 그가 보여준 사랑은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오래 관찰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해야 할 실패와 실망을 미리 막아주려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때로는 기꺼이 그 실패를 함께 경험해 주었다. 나의 실패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더 알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사랑은 그런 짙은 곳에서 나왔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배려라기보다 충분한 자기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곧장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당부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는 한 번 더 말할 뿐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쩌다 나는 그런 그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고집을 고집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각자가 자기 세계를 잃지 않으려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서로의 세계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사랑도 세상 속에서 종종 검증을 받는다. 그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니? 반지는 받았니? 너희는 언제 결혼식을 하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언젠가는 하고 답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의 우리는 사랑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으로만 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랑할 만한 장면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계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 사건을 만들어 그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랑 안에서 내가 쉽게 동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나도 여전히 그렇다. 다만 이제는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상대의 반응에 연명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증명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이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상대의 세계를 그대로 존재하게 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나 역시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은 일, 호호와의 사랑은 내게 그것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은 그동안 내가 왜 많은 사랑 앞에서 불안했고 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를 뒤늦게 이해해가는 기록에 가깝다. 우리는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받고 있던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투를 읽고 표정을 읽고 연락의 속도를 읽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사랑은 확인하는 순간보다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조금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성격에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끼리끼리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존재하게 두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이 달라도 사랑 환경이 달라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매일 표현하며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키며 사랑한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아줄 때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쩌면 그 답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사랑의 답도 내일의 나에게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 끼리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학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류정남의 수필 어미 거미처럼 살다 간 울엄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주정뱅이였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하였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되어왔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른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허술한 울바자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위에는 여기저기에 둥그런 거미줄망이 디룽디룽 보기 흉하게 걸려있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해 나는 긴 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툭툭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렀다. 저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중학교에 다닐 때쯤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여 년 전 엄마가 첫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기가 한 살 되던 해에 심한 탈수에 걸렸는데 병원은 멀고 돈도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요행을 바라다가 결국 아들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후 술주정을 자주 했고 엄마는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끔 그때 큰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 한 병만 맞춰도 살렸을 텐데 하며 가슴 아픈 자책을 하곤 했다. 어미 거미의 가슴 속은 그때부터 조금씩 파묵히며 말라들어갔는지 모른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로동 모범으로 뽑혀 산발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양식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 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찧어낸 뒤 말려 그것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 자식들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찧어내던 고약한 돌핀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낫밥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훗날 현성의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 짠지 상사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다. 엄마를 아껴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 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 줄도 몰랐다. 당시 외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을 겪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옷 한 벌 해 입은 적 없었고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흰 쌀밥은 우리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맛없는 피낫밥이나 누런 감자가 섞인 조밥만을 뜨곤 했다. 해마다 구워 쓴 리조또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외아들인 나의 결혼식 전날까지도 빚쟁이 아낙네가 찾아와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물론 여동생들까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이처럼 엄마는 가장 아까운 시절 반평생 넘는 긴 세월을 주정뱅인 남편과 자식들의 손발톱에 가슴속을 할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 거미처럼 묵묵히 살아왔다. 엄마에게는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이었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미운 존재였던 아버지는 69세 되던 해 뜻밖의 자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우리는 많이 울었고 엄마도 애절한 곡성을 내며 울었다. 외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순간 울컥하며 이름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나도 고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불쌍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결국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셈이다. 세 식구가 연변 땅으로 와 열흘 동안 분투하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

지켜 늘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를 옆면으로 모셔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겨우 열흘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내 가슴속에 아픈 상처로 새겨진 참회가 있다면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를 불의하게도 양로원에 모신 일이다. 아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어미거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엄마가 그때 기어이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며느리가 장기 환자인데 아들 며느리 모두 정상 출근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에서 언제 집에 붙박혀 아무 일 없이 밤만 축내는 늙은이를 돌볼 여유가 있겠느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에서 살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집에서는 자주 목욕할 조건도 안 된다. 또 딸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손주마저 먼 남방도시에서 사업하니 너희들은 명절에조차 자식보러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엄마가 결사적으로 양로원에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이에 해외에 있는 딸들도 모두 엄마를 각각 양로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조건 좋은 양로원에서는 민족 음식이 입에 맞을 테고 널찍한 앞마당에서 매일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이면 목욕을 시켜준다고 했다. 방은 매일 청소해주고 옷과 이불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준다며 명절이 되면 시 예술단이 찾아와 위문 공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곁에 말동무가 있어 외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양로원에 모신 후 처음 몇 달, 엄마는 해외에 있는 딸들과 통화할 때마다 양로원 생활이 좋다고 했고 양로원에 온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는 말도 거듭했다. 나 역시 현시대의 효자 노릇이나 해볼 양으로 나름 정성을 다했다. 거의 매주 운전에 양로원에 찾아가 엄마를 시내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에서 산책도 시켰으며 여러 운동기구도 체험하게 했다. 때로는 줄지어 걷는 양걸 대렬에 엄마를 끼워 춤추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공원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작은 도구로 잣을 까며 엄마 입에 하나씩 넣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참으로 재성 효자구만 하고 칭찬을 건넸다. 그때 엄마는 얼굴을 펴 환하게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양로원으로 돌아갈 때도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이 바쁘겠지 데리러 오지 말아라 하며 내 걱정을 덜어주려 애써왔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런 늙은 엄마였다. 그 후로도 나는 엄마를 양로원에 모신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했다. 갖가지 간식과 음료, 영양제까지 일일이 챙겨두고 복용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표도 만들어 붙여주었다. 음악 비디오 플레이어와 소형 라디오 녹음기도 준비했고 집에서 즐기던 화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쓰지 않은 동전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드리기도 했다. 로잉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여러 종류 사다 차근차근 익히도록 도와주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는 도구도 정성스레 마련해 주었고 채색 필기구와 질 좋은 백지도 넉넉히 준비하며 매일 노래 가사를 옮겨 쓰거나 가족과 자식들의 이름을 반복해 써보라고 권했다.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일은 시장에서 새끼 거북 세 마리를 사 유리 용기에 담아 엄마께 드렸던 일이었다. 한 마리는 큰 거북이었고 나머지 두 마리는 작은 거북이었다. 먹이를 너무 많이 줄까봐 이 먹이는 아주 비싼 거라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금만 주셔야 해요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남방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작은 거북이 두 마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따로 가다 두었던 큰 거북이는 꼼짝 않고 죽어있었다. 엄마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작은 붓으로 물을 찍어 죽은 거북이 등을 씻어주었다. 엄마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굼떠진 것보다도 비싼 먹이라서 작은 새끼들만 먹였지라는 뜻밖의 대답이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내리눌렀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거미의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했다. 하루 세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다. 갖가지 로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 있었고 다른 로인들과 정겹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 자리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로인의 모습이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이 잠기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양로원에서 엄마는 날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안 아픈지. 막내는 아직도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힘들게 사는지. 걔들 모두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엄마는 시시각각 타지에 흩어져 사는 딸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듯했다. 기억력은 해가 갈수록 흐려지고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다. 몸은 눈에 띄게 메말라 갔는데 어느새 어릴 적 보았던 그 어미거미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랐다. 양로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왜 그곳에 모신 노인들이 더 빨리 쇠약해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도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었다. 자식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고독이 쌓이고 쌓여 결국 뼛속까지 조용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양로원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음식을 입에 물고는 씹는 것을 잊은 듯 그대로 입가로 줄줄 흘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찌 이럴 수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곧장 엄마를 집으로 모셨다. 퇴직 나이까지 장기 환자나 다름없던 아내가 힘들어하겠지만 더는 엄마를 양로원에 맡길 수 없었다. 엄마가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한술 한술 입에 떠넣으며 비로소 내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주변의 평가와 달리 나라는 사람은 사실 어미거미처럼 헌신한 엄마 앞에서는 옛 사람들이 꾸짖을 만큼 모질은 도리깨 아들에 불과했다. 뒤늦게나마 응당이 엄마를 모셔야 했던 외아들 노릇을 흉내내면서 나는 늙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깨달았다. 그때는 특수한 사태로 몇 해 동안 딸들과 외손주들을 만나지 못했다. 어쩌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내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눌한 입술 움직임으로 지금 아들 며느리 곁에서 아주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맥이 좀 나면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가야지라며 가슴을 찢는 말씀을 내뱉었다. 하나뿐인 며느리를 마주할 때면 이 늙은이가 이렇게 와있어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손님으로 여기며 전맥을 키운 자식들에게조차 미안해하였다. 엄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이라도 곁에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나란히 누워있으면 그토록 좋아했다. 가끔은 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곱다 한마디를 떼면 엄마는 쉴 새 없이 우리 아기 곱다를 따라했다. 그럴 때면 웃음을 머금던 내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낸 그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었다. 엄마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아 보일 때면 나는 일부러 오래전 세상을 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아버지가 심한 주정뱅이가 아니었나고 물으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술 주정을 부린 적 없다고 부부싸움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진 군인이었는지 어린 아내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했는지 살아생전 듣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제야 나는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원수라 여겼던 아버지를 깨끗하게 용서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딸들의 이름조차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한 살 때 잃은 첫 아이를 떠올리며 그때 그 아이를 큰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라는 말을 홀로 중얼거리곤 했다. 이처럼 엄마의 마음속에는 평생 자식들만이 가득했던 것 같다. 자식들에 대한 엄마의 그리움과 사랑은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을 테고 다섯 자식을 전맥을 키우며 내어준 엄마의 가슴은 끝내 빈 껍데기로만 남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미거미가 왜 속이 비어 말라 죽었냐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세요?
나는 자리에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살며시 물었다. 글쎄 늙어서 그랬겠지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지. 엄마는 어미거미가 새끼들에게 속을 파먹혀 죽었다는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정뱅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이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한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흔 아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떠오르는 가요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따뜻함을 노래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구련옥 가수가 부른 보리차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보낸 따뜻한 추억, 할머니의 넉넉하고 다정한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 듣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푸른 들판과 논밭, 순박한 농촌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생활의 즐거움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가요. 류용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장백의 선녀 준비했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장백의 새알이랑 준비했는데요.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고향의 모든 풍경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가요?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맑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거창림 작사 리니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료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기념일이죠.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중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무장 역량입니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육군은 육상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민 해방군 로켓군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행복 저 하늘에 꽃을 피우자를 보내드립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위험이 엄습할 때는 가장 늦게 물러나십니다.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군인 아저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백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요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장촌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이사가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기려면 선조들이 다 중의사업에 종사했다는 뜻이 되겠죠.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에 이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할 때 정티관념,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 개체와 진료모식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단학에서 당뇨병이라 합시다. 당뇨병이라 해서 환자마다 다 증상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구체 정황에 따라서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요. 처방이 다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말이죠. 치료할 때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아왔습니다.
0: 네.
1: 이분이 우리 문진을 하는 과정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0: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하고 다른 특점이 있습니다.
1: 예.
0: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요. 이분은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합니다. 이 진맥을 통해서 능히 말이죠.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제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원인으로 이 환자가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가. 심지어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도 말이죠. 파악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 방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 천시, 오랜 기침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 그리고 모종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습니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청춘여드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성염이라든가 이러한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에 낭종에 관계되는 질병이 갑상선 결절, 유선 결절, 폐내 결절,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연변에서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사실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뇨계통하고 비뇨계통에 관계되는 말이죠.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비뇨계통이라 하게 되면 우리 말이죠. 뇌액, 소변이라고 해라도 좋습니다. 소변을 생성하고 저장해주고 또한 배출하는 이런 계통인데 주약에는 말이죠. 콩팥, 신장, 소뇨관, 방광, 뇨도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비뇨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말이죠.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특히 보게 되면 콩팥의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등원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4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 도대체 모병이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 파악할 수 있는가에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변이라 화암을 하게 되면 소변의 화암에서 말이죠. 단백뇨가 나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문제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체온쇠라 하는데 이 하나는 말이죠. 우리 문진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 내 근년에 어째 소변 볼 때 소변이 새빨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체온쇠라 할 때는 말이죠.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 화암을 하게 되면 현미경 하에서 이 피가 나가는 것이 발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길태주.

0: 선생님, 선생님 박창호 선생님께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그분을 어째서 찾습니까?
0: 당뇨 때문에.
1: 치료 받아봤습니까, 이분들에서?
0: 예, 예, 참약고 먹고, 민간요법도 가르쳐줘서, 자문 치료 받았는데 많이 효과 받았습니다.
1: 예, 또 오시다고 그럽니까?
0: 예, 예, 이마에 쓸었고, 예. 밥 먹으면 미슬겁던 거에 미슬겁고 이가에 똑똑하던 것이 장원 선생님이 섬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이바에 쓰지도 않고 밥 먹으면 미슬겁지도 않고 이바에 똑똑하지도 않아서 밥도 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 한 번 더 쓰시자고 그럽니까?
0: 예, 서한에까지 주인 박창원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 듣고 착상한 게 참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병원 다녔지만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박창원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오늘 예약 주문 드리려고.
1: 네,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네,
0: 안녕하세요.
2: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게 소변이 자꾸 소변 들 때에 저리고 아프, 특히 저녁이면 화장실에 대여섯 번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자지 못하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뻥 하면 어지럼 찡찡하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 방송을 통해서, 예, 박용도 주임이 이해 용하다 하는 그 말 듣고서 가서 청약을 한번 갔다 먹은 게 지금 곰팡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예.
1: 예.
3: 예, 저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소변 사수가 현재 줄어들어 잠옷은 영 잘 잡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래 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지 없어지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3: 예, 효과하시니 오늘도 가서 보이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전입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4: 나의 이 다리가 아픈데 이랬지 한 짝이 더 아프고 한 짝이 슬 아프고 걸자면 걸지 못하고 관절인지 그러면 허리 쪽은
1: 예.
4: 허리 왼쪽이가 더 아프고 오른쪽이는 슬 아프고
1: 예.
4: 구부리다면 구부리지 발구부리지 못하겠어.
1: 예.
4: 아파서
1: 검사를 해봤습니까?
4: 검사를 때도 못해봤는데 크게 아치 않다나.
1: 그래 어느 분을 보이시자고 그럽니까?
4: 네 그래 왜 이 저 뭐입니까? 소변이 어찌되 자주 나가면 안밤에 한 이아들 번 나갑니다. 그런데 어찌 이상합니다. 앉아서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너무 예, 소변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습니다.
1: 예.
4: 앉아서 너무 시원하고
1: 중의학에서 말하면 예, 콩팥이 허약할 때에 방광의 기화 부쩍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4: 아 그런 사람용 자지마다 피곤해서
1: 예 소변이 아, 자주니까 예 내시 네, 어떻게 됩니까?
4: 원장 선생님을 좀
1: 부탁하겠습니까?
4: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1: 예
2: 네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아니 그 그러니까 길태중 박창호 선생님한테서 약 먹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전화드렸으니까.
1: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았습니까?
5: 아, 그러니까 위 아파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오늘 오시다고 그럽니까?
5: 예, 전번에 약을 한번 먹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아, 그냥 가면 될까?
1: 예, 연결 됐습니다.
5: 아, 예, 예. 네, 알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저는 저기 그 장천선 소주님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6: 저는 또 예, 소변이 잦아가지고.
1: 예.
6: 밤에 여행 여러 번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 자지도 못하지.
1: 예.
6: 그리고 예 소변이 마렵다 뭐 예.

0: 참지 못합니다.
1: 이야, 심하게.
0: 기침이 나도 참지 못하고.
1: 예, 실증 현상이 있고.
0: 그리고
1: 예.
0: 얘 또 다리랑 붓기고.
1: 예.
0: 그랬는데 얘 그 선사하고 두 번은 썼는데 얘 붓긴 것도 내리고, 소변 밤에 사수가 저는 주로

0: 오늘부터.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도 저기 뭐니까 서대니 저리고 저기 자주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기 뭔가 잠도 안 돼도 영향이 많아가지고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잘한다 해가지고 약 한 두 번 갖다 더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리던 것도 좀 많이 나아지고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지고 하니까 밤잠 잔데도 푹 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3: 또,
0: 예.
3: 또 가서 또 지어 먹으려고요.
0: 예, 어전에 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얘기하십시오.
4: 예.
0: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기 무슨에 하나 저기 무슨 최근 광고를 하자 하는데요.
0: 무슨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2: 죄송해요. 예약하시겠다 그 얘기죠? 네. 네, 얘기하십시오.
0: 말씀하세요.
4: 예, 저기 무슨게니까. 친구.
0: 최영희 선생을 보이자는 뜻이 아닙니까?
4: 최수임.
2: 어때? 알겠습니다. 네, 예약.
0: 그냥 오세요.
2: 네. 네. 예약이 네, 다 된 걸로. 네, 네.
4: 네, 저기 무수게래요. 위가 영 앞서가고 그래. 내 외소 지워야
2: 네.
4: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근데 가서 침 너무는 낫다 해갖고
0: 예.
4: 지금 찾아가서 예, 침을 맞았습니다.
0: 예.
4: 앞에 위 있는 데도 맞고 뒤에 저기 무슨 게니까 턱도 있는 데도 맞고
0: 예.
4: 이런 게 영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4: 며칠 두세 주일 되는 데도 안 좋은 싸나였어요.
0: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그래 저기 무슨 게니까
2: 네, 네 예약이 다 됐습니다.
4: 예.
2: 네,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냥 오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내가 좀 몇 번 좀, 그저 서주임이,
0: 예.
5: 무슨 서주임이 그 좀 위가 아파서, 아, 뭐 위크리앙이 돼서 그냥 좀 너무 바빠서 좀 몇 번 써봤어요, 약을.
0: 예.
5: 아, 그런 게 좀 나사됐어요. 뭐,
0: 예.
5: 일 수가 없고.
0: 예.
5: 아, 그러면 자꾸 표림이 나오고 하던 게.
0: 좋은 일입니다. 예.
5: 그래서 이번에 또 예약을 하려고.
0: 예. 오늘로 예약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그럼 수고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예.
6: 저는 예, 장천에서 오신 서 선생님을 보였는데.
0: 어떤 정황에서 보였습니까?
6: 잠이 안 오고, 예, 위가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에 없어서 보였는데.
0: 예.
6: 지금 정황에서 예, 이 방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예.
6: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럼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이래던 게 밥 먹는 면에서도 조금 나사됐고요. 그 다음에 소화 방면에서도 예, 많이 나사됐습니다.
0: 좋은 소식.
6: 예. 예, 내일 한 번 예, 더 보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0: 예, 내일로 예약. 예, 내일로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2: 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네, 한 가지 뭐니 하려고요.
0: 예.
7: 거기 길다 둥이 그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0: 연결이 계십니까?
7: 예, 연결이 예, 전남입니다.
0: 전남이면 뭐 서시장 알죠?
7: 예.
0: 서시장 북쪽 켠에 시내 버스들이 서는 짠데리 있습니다.
7: 예, 예, 예.
0: 딱 짠데리 맞은 켠입니다.
7: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8: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입이 너무나 쓰겁고 그리고 또 눈도 영 침침합니다.
0: 예.
8: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8: 수고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자,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한번 문의합시다.
3: 예.
2: 아무 진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3: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맥을 네. 통해서 네. 그 암에 관계되는 신실에 네. 예, 반응할 수는 있는데 진맥을 어떤 중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도 이사입니다. 40년 이사질을 했는데 네. 그거는 아닙니다. 예.
2: 그래 지금 증상이라는 게 먹으면 자꾸 올라오고 뼈가
3: 예.
2: 쌀쌀 아프고 그리고 또 뭐 인간은 소외라는 게 작지 하여튼 소외도 개뜨고
3: 예, 예.
2: 우리 조상들이 두고 위암으로 사망했단 말입니다.
3: 아, 그, 저 검사를 상관된 검사를 해봤습니까? 위경이나
2: 해봤습니다. 무슨 어쨌든 거의 그러니까 무슨 자수를 위해 살라고 그랬는데
3: 그거는 다른 분입니다. 대수 사는 거하고 확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2: 예. 예. 농민이니까 좀 한번 찾아봐서 배워볼까 하는데.
3: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예. 예. 선조분들이 위암으로 말죠. 돌아가셨다는데. 예. 예. 위병을 말죠. 예. 우리 길태종이 문제에서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 먼저 제가 청결하건데, 네. 박창원 선생을 찾으세요.
2: 예. 아, 그, 내일은 좀 서의사 좀 배워봅시다.
3: 아, 예. 서주인 배우겠습니까? 됩니다.
2: 예.
3: 예, 내일 연계됐습니다.
2: 예, 그렇게 합시다.
3: 예,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수고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이미 화암을 해본 분들이 있겠는데, 지간요수다란 말 들어보셨죠?
0: 예.
3: 이 신장 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지간 요수단이 정상수치에 비해서 몹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 신장의 실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의 모든 개변을 가져오는 질병이가 바로 신장 질병인데 신장 질병이 오게 되면 어떤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아직 나는 확진을 못 받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수종 현상이 있습니다. 부원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특히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내 어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눈꺼풀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엄중한 병변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전신 수종이 생깁니다. 온몸에 다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흉부라든가 복강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다 말이죠 물이 차는 이런 말이죠 증상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아침 수고 많습니다.
3: 예, 응답합니다. 예.
4: 예. 나는 오늘 그 수원장 연결하라고 그랬다.
3: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전번에 나는 우리 집에 마누라 데리고 거기로 병부에 올라갔는데 글쎄로 머리가 아파갖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3: 예.
4: 그런데 그 시현대에 그 중약을 먹고 점적 주사도 맞고 식도 맞았는데 완전히 낫습니다 지금.
3: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4: 그래서 오늘에 가서 좀 침을 한 번 더 맞아볼까 하고 소리를.
3: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예, 신장에 모병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말이죠. 예, 비뇨계통에 대해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소변 수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소변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입니다. 또 특히 보게 되면 예, 밤에라 차수가 진행하면서 예, 수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소변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소변 색상이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2: 네.
1: 어떤 분들은 아주 그 짙은 소변이 네, 나가고 예, 네. 심지어는 말이죠. 예, 차서에 예, 네. 이런 색깔까지 예, 나타날 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내 근년에 어째 소변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요. 예?
2: 네.
1: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포머뇨라는데 이학적으로 예?
2: 네.
1: 포머뇨. 예?
2: 왜서 그렇습니까?
1: 이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2: 네.
1: 저도 많이 많은 임상에 거쳐서 이거 말죠. 예?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예? 콩팥이 허약한 분들, 우리 중의학에서의 콩팥 선천지보이랍니다.
2: 네.
1: 이 신장이 허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2: 네.
1: 이 거품이가 나갈 때 우리 화미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화무는 또 모병이 없습니다.
2: 네.
1: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화암에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이거는 더 심한 문제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단백뇨가 나간단 말입니다.
2: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포마리가 예, 더 심해질수록 예, 이 단백뇨가 말이죠 나가는 분들이 이 단백뇨의 함량이가 더 많아집니다.
2: 네.
1: 그리고 예,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개발성 고혈압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고혈압 진단을 말이죠 옛날에 받은 적이 없는데
2: 네.
1: 내가 최근에 어째 혈압을 지배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기가 지배 있거든요. 어째서 높아지는가?
2: 네.
1: 혹시 말이죠 당뇨병이라든가 이 신장에 말이죠 모종 질환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인기할 가능성 많다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빈혈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1: 조약에는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홍시포 말이죠
2: 네.
1: 홍혈구랍니다.
2: 그렇죠.
1: 생성소가 말이죠 분비가 부족하였음으로써 네. 이런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 늘상의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피로감이 느끼고 사맥이 나른하고
2: 네.
1: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말이죠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메스껍고 토하고 하는 현상들이
2: 네.
1: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를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부 소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무슨 뜻이죠?
1: 그러니까 이 피부 소양증이라 하게 되면 이 피부병에 관계되는 질병인데
2: 네.
1: 사실은 말이죠. 선천지본인 신장에 모병이 있을 때 또 이러한 말이죠. 피부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2: 네.
1: 특히 뇌오독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부가 말이죠. 바싹 말라두고
2: 네.
1: 부스러기 떨어지고
2: 네.
1: 이 가려움 따기 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2: 아, 네.
1: 극렬한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골격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2: 네.
1: 이 선천인본인 신장에 대해서 우리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일 건군절의 즈음에 7월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과 우대 무휼 대상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변 주둔 인민해방군 전체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부대 리퇴직 간부, 혁명영예군인, 제대 퇴역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 사업을 위해 세운 부류의 공헌과 연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손으로 연변 군분구 32124 부대와 93032 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 교류하고 부대 건설과 훈련 정황을 요해했으며 그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겨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화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는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동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급구조, 변강 강화와 국방공고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시대 인민자제병의 훌륭한 작품과 드높은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와 광범한 장병들이 시종, 습근평 주석의 가르침과 당부를 명기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요 책임,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신질 전투력 건설을 다그치고 변강 수비와 안정 수호, 응급 돌발 사건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실제 행동으로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제병과 천연적인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뇨 정부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관심 지지하며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진로, 가정,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걱정 없이 강군 실전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이어 호가복은 73세의 6급 영예군인 김영재와 86세의 7급 영예군인 전병삼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호가복은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정황을 물었으며 그들이 부대 생활을 회역하고 분투 나날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건강하게 만년을 잘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담당과 헌신, 희생 정신을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당지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에게 영예 군인의 생활 보장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영예 군인 관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생활의 실제 곤란을 적극 도와 해결하고 영예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 그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지도일꾼 왕길보,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에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

0: 경찰은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준양진 준양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 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2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년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 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위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1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접수면에서 우리 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위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위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위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올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위챗을 내려받고 모바일 은행 기능을 개통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의 은행 영업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위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당위위원이고 부행장인 리환평입니다. 우리는 외국 인원들이 연변에서 겪는 결제 애로 사항을 주시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와 일상 출행 등 핵심 전경을 둘러싸고 경외 은행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있습니다. 결제 고리에 막힌 부분을 하나씩 뚫어 외국벗들이 연변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 연변 대외 개방과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더 잘 조력하렵니다.
0: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소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괴소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시상 부역, 백리성역, 등융호텔역, 진학 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노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소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노선은 연길서역에서 진학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괴속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8일 대중평가 꼭 찾아봐야 할 음식점 명단 발포 10주년을 맞아 동북지역의 입선 상가들이 대련에 모였습니다. 장춘, 연변, 길림이 입선 상가 수 3위권 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주에서는 13개 상가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1: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대상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가동식은 기능 교수, 현지 참관, 시장 연결, 업종 좌담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중심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0: 연길시 교육국은 29일 연길시 2026년 이무교육단계 학교 학생 모집 온라인 모집 및 조절 배치 시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시간은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신입생은 단계별로 규정 시간에 따라 조절 배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공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낙 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3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가요? 네,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긴 음식 바로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삼계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이열치열이죠. 네, 뜨거운 삼계탕으로 땀을 흘려 몸속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이른 기운을 채우는 원리입니다. 주재료인 닭고기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여기에 인삼, 마늘, 대추밤 등을 함께 넣고 푹 고아내면 몸속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재료들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고 피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몸이 허약한 분들의 영양 보충에 좋죠. 네,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보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마늘은 신경 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네, 이렇게 삼계탕은 기력 회복과 원기 보충에 탁월해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은 물론 병문안이나 출산 후 회복 식사로도 사랑받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삼계탕이지만요, 모든 체질에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상리학에서는 삼계탕이 주로 소민 체질에 더 잘 맞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양인이나 태어민 체질의 분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드시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위를 이기는 지혜 삼계탕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이 중복, 말복, 이름만 들어도 땀이 솟는 이 시기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네, 옛사람들은 이 뜨거운 기운을 쫓아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고전 황제의 내경은 여름에는 땀을 통해 몸 안에 로폐물을 배출하고

0: 가을에는 받아들여 기운을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중복과 말복이 주는 지혜, 더위의 정점을 넘어 이 환절기를 준비하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 중의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삼복은 이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 중복은 더위의 중간, 말복은 더위의 끝을 의미하죠.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때입니다. 중복, 말복의 이 몸 관리는 초복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우리 삼복은 삼자니까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네. 사실 초복은 우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단계로 네. 몸이가 더위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이때는 그냥 그저 체온 조절하고 좀 이 보양한 중점도 좀 가볍게 네. 두면 되고 예, 지금은 네. 중복이 될 때는 중복은 우리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이 최고조 시기로 되니까 이때는 우리 체내 열이가 축적되고 기력이가 급속히 소모되므로 사실 초복보다 중복에 네.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맥이 없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좀 허한 감이 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가 원래 여름에는 좀 산펜쉬라고 하는 네. 조금 허한 거는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아 이쯤에 풀씨름 맥이 없고 이러면 혹시 무슨 큰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이 중복 이때가 사람이 맨 안에 이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열도 잘 배출하지만 이 진액 보충을 동시에 해야 되고
0: 네.
1: 땀이 너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수분도 우리 들어와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 열 배출하고 진액 보충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말복은 입추 뒤라 이제 리추가 인참 오잖아요.
0: 네.
1: 리추면 들어봤던 어느 가을이가 서서히 들어선다는 것을 하니까
0: 네.
1: 예, 가을은 사실 좀 어떻게 말할까 마르잖아요.
0: 네. 난,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좀 우리 폐를 좀 윤택하는 이런 보습 이런 관리로 이렇게 전환해야
0: 네.
1: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정적으로 말하자면 초복은 적응으로 위주하고
0: 네.
1: 중복은 열도 해소로 주의하고
0: 네.
1: 말복은 가을을 대비해서 이 우리 보양이가 지른하기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0: 그렇네요. 초복, 중복, 말복 다 틀리는데요. 이 중복은 삼복 중에서도 특히 덥고 습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낮에는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중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그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네, 사실 중복은 우리 거습으로 거운 거습 이도 많잖아요.
0: 네.
1: 요즘은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0: 그렇죠.
1: 예, 이럴 때면 우리가 열사병, 예, 그리고 습진.
0: 네.
1: 요즘에 습진이 떠는 사람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지금 식중독도
0: 네.
1: 많아요. 식중독은 사실 우리 음식을, 하에서도 정신이 어떨 땐 아침에 한 것도 정신이
0: 그렇죠.
1: 먹자 하면 어떨 땐 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또 이 저녁에 온도가 지금 25도 아래로 내려앉았잖아요.
0: 네.
1: 예, 사실 25도 이상이면 우리 이거 열대야
0: 热带夜
1: 이라고 하는데 이쯤에는 자는 것도 잠들기 바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불면도 더 많아지고
0: 네.
1: 기력이 또 저하되고
0: 네.
1: 그리고 비위 또 이 습 때문에 소화 불량이 많이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예방 방법으로는
0: 네.
1: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0: 네.
1: 사실 이쯤에 제일 햇빛이 강하잖아요.
0: 네, 네, 네.
1: 예, 그리고 수시로 우리 좀 미지근한 물
0: 네.
1: 혹은 이런 어미자 이런 차로 진액을 보충하며
0: 네.
1: 예, 저녁에는 주위
0: 네.
1: 쪽으로 이 습기를 배출하고
0: 네.
1: 근데 이 주위 그 물을 너무 뜨거운 거 말고 한 40도
0: 네.
1: 이쯤에 물로 습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짠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고
0: 네.
1: 예, 그 비유에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예,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우리 선풍기든 에어컨도 이런 직접적 바람은 금지해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바람이가 더 저녁에는 이 습이가 몸에 침범되니까 이런 네. 것을 막아주면 됩니다.
0: 그러네요. 우리 중복에는 열사병, 습진 예방, 식중독 예방에도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말복은 립추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위가 끝나간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온은 여전히 높아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복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위험과 더위가 끝났다는 안일함이 부르는 건강 문제 무엇인지요?
1: 예, 네, 우리 말복이 대표적 위험은 그러니까 가을 추위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네. 사실 예, 이것이 여름의 냉기와 겹쳐서 하면 습이가 한스러도 되니까
0: 네.
1: 예, 이 여름에 더울 때는 쓰러운데 습열인데 이쯤에는 한스가 더 되니까
0: 네.
1: 예, 찬 기온도 들어오니까
0: 네.
1: 예, 이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0: 네.
1: 사실 이쯤에는 우리 열독이 폐하고 위에서 머물며 잘 나오지 않으니까
0: 네.
1: 기침, 아. 인후염 이런 것이 많이
0: 네.
1: 발생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아침 저녁은 찬데 점심에는 또 덥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쯤은 우리 이 일교차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환절기도 감기가 쉽게 오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더위가 끝났다고 해서 뭐 찬 음료, 과일 또는 냉과일 계속 먹거나 옷을 너무 얇게 입으면 우리 그 비위한 습이 더 심해져서
0: 네.
1: 설사도 생기고 복통도 생기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폐 진액이 부족하니까
0: 네.
1: 좀 마른 기침이 네. 오래가고 그 여름이 이 피로가 좀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가 군태기가 쉽게 찾아오고 뭐나 하기 싫고
0: 네. 예,
1: 그런 상태에 많이 찾아옵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체내에 더위가 누적돼 피로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 찾아오는 중복, 말복의 폭염, 초복 때와 다른 그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요. 또 누적된 이 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복은 더위에 우리 적응하는 단계라 좀 가벼운 이런 냉가 위주지만
0: 네.
1: 중복하고 말복은 우리 체내 열도기가 너무 쌓여져 있는 상태니까
0: 네.
1: 예, 단순한 우리 그저 이렇게 찬 기로 식히는 게 아니라 이 습열하고 습사, 습시에
0: 네.
1: 이런 것을 배출하고 그리고 기력이 보충하는데 이렇게 같이 실행해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축적된 더위 관리법은 우리 그 연잎차
0: 네.
1: 荷叶 荷叶 차든 혹은 율무차 이를 차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으로 내부 습열을 배출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어제는 좀 가벼운 이런 극기로 땀을 약간 흘려서 열을
0: 네.
1: 내며 그렇게 과도하게 난 땀은 진액이 손실로 되니까
0: 네.
1: 사실 우리 땀이 많이 날 때는 땀을 만져보면 좀 찐 이렇게 찐득찐득한 이런 땀은 귀신 그 진액이가 같이 나온 거니까
0: 네.
1: 예, 조금 그래서 물 같다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땀이가 정상적인 땀이고
0: 네.
1: 예, 그래서 저녁에는 이 앞에 말한 이런 어미자 그리고 맹문동 마이동
0: 네. 네.
1: 이런 것으로 다려서 이 진액을 회복시키게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그 중이 각도에서는 이 비위에 좋으니까 이제 그 무슨 삼계탕 뭐 이러한
0: 네.
1: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0: 그렇죠.
1: 체질 따라서
0: 네.
1: 이제 말한 것처럼 서민 비위가 원래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맞고
0: 네. 네.
1: 그리고 평소에 또 뭐 고혈압 아주 왕성한 이런 상태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이자 오미자 맥동 마이동이죠.
1: 예, 그래서 생맥산이라 그이라 인삼무염은 우리 생맥산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근데 혈압이나 높고 이런 분들은 인삼무염 말고 우리 싸쓴 더덕 있잖아요.
0: 아, 더덕.
1: 예, 이거 여섯 도 우리 예, 치료 회복에 또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니까
1: 생맥산이라고.
0: 예, 오미자 마이동 더덕.
1: 예, 더덕.
0: 이렇게 세 가지를
1: 예.
0: 같이요.
1: 예, 그리고 네. 뭐 혈압도 안 높고. 평시에도 좀 기가 부족한 사람은 인삼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분도 인삼이가
0: 안 맞죠.
1: 열이 상호하니까 네. 하면 당삼, 당선도
0: 당선 예,
1: 되니까.
0: 당선이 예, 예. 된다 그 말씀이죠. 당삼도. 예. 네, 사실 어미자, 맥동, 도독, 인삼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잖아요. 예. 좀만 신경만 쓰면 뭐 같이 끓여서 차로 전하게 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액 회복에 좋다 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 중의 선생님께서 이 좋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복하면 빠지지 않는 삼계탕, 추어탕, 장어 등 보양식은 이율 치율의 원리에 따라 더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중복과 말복에도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식단을 달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1: 예, 단계별로 식단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0: 네. 예,
1: 처복에는 우리 삼계탕, 네. 장어 이런 등 이 양이가 아주 왕성한 이런 강한 원성 보양식은 사실 처복에는 맞지만 중복에는 우리 과도한 열을 더해서 귀신 밖에 열도 많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쯤에 먹는 것도 열이가 너무 많은 거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열도 더 악화시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중복은 그 좀 약간 청열하는 작용 있는 것으로 이제 말한 추어탕, 어리탕 이런 것이 우리 중복에는 맞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이런 인삼 이런 거 대신 이제 말한 뭐 맹맹동 그리고 네. 이제 당삼 이런 것을 여서 식히며 기를 보충해야 되고 에, 말복은 사실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0: 네.
1: 습기 제거하고 폐윤 보양으로 전화하니까 이쯤에는 우리 잉어
0: 네.
1: 예, 그리고 그 표고버섯,
0: 쌍고,
1: 네. 네, 이런 거 그리고 배, 리
0: 네.
1: 예, 이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폐에도 그런 언성을 낮추고 윤기 보충에
0: 네.
1: 집중하는 이런 식단이니까
0: 네. 네,
1: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0: 네. 아, 그러니까 이 말복에는 잉어가 좀 좋네요. 그리고 표고 이제 버섯이라 했죠. 배 등 음식. 초복에는 우리 삼계탕, 장어, 중복에는 청열 보양을 위주로 하는 추어탕, 오리탕 등 네, 이 계절의 절기에 맞는 음식요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복은 입추 이후에 오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에서 가을철 건강식으로 식단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말복 이후 서서히 가을을 대비하는 음식 전략 무엇인지요?
1: 네, 입추 후부터 이 말복부터는 우리 첫째는 습을 제거하는 데는 율무,
0: 네.
1: 그 팥, 예, 이런 습을 제거하는 식재로 사용하고
0: 네.
1: 그리고 배, 리,
0: 네.
1: 예, 그리고 백합,
0: 빨허, 빨허,
1: 예, 빨허는 이 폐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재거든요.
0: 네.
1: 예, 식재기도 하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맹문동, 마이등 그리고 은행, 인싱.
0: 네. 네. 네,
1: 이 인싱은 사실 우리 뇌세포에도 좋으니까
0: 네. 네,
1: 이런 음식을 늘리는 것이 좋고
0: 네.
1: 그리고 냉한 이런 과일 사실 입추 이때 말복부터는 우리 수박, 뭐 참외 이런 것을 좀 점차 줄이고 먹지
0: 네.
1: 말라는 것은 아닌데
0: 네. 네.
1: 너무 많이 먹지 말고
0: 네. 네.
1: 그리고 이럴 쯤 과일은 사과, 포도
0: 네.
1: 이런 과일로 교체합니다.
0: 네.
1: 사실 입추 이 가을 때 포도가 제일 나올 때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쯤엔 포도도 좋고
0: 네. 네.
1: 셋째는 우리 국물 음식을 너무 이렇게 묽게 하지 말고 약간
0: 네.
1: 좀 진하게 해서 이 진액을 보충해서 가을 근조증을 예비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예. 지금 그 이 삼복에 찬 음식이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1: 예.
0: 과일 같은 거. 근데 어떤 분은 이 수박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수박이 어떻습니까? 중의학학도에서 볼 때.
1: 수박도 우리 팬 량하니까.
0: 네. 네.
1: 그렇게.
0: 그래도 참외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수박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수박 요즘 즐겨 사먹거든요.
1: 네. 근데 또 당뇨 있는 분들은
0: 아.
1: 이 수박도 더 나니까.
0: 네. 네. 그렇네요. 이 고온 다습한 날씨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균 중독 류형, 식재료 보관 및 조리 시 지켜야 할 수칙 무엇인지요?
1: 예, 이쯤에는 사실 이 건 다습 이르시기에는 균이가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0: 네.
1: 예, 사실 이 식중독은 이 여러 균이가 있는데 특히는 이런 수산물, 하이센나 네. 이런 계란 그리고 이 거기 이런 것이가 상온이 창원이 오래 두면 인층 그 감염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식재료는 산 후에 꼭 2시간은 내에 냉장 보관하고
0: 네. 네,
1: 그리고 생선 고기는 충분히 이 가열 조리하며 그러니까 좀 오래 끓어서 푹 익게 해야 되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그 칼 도마나는 진짜 좀 더물로 한번 소독 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우리 다른 데는 다 주의하지만 칼도마나 신경 안 쓰잖아.
0: 그렇죠.
1: 그 찬물에 쑥 하고는 예. 좋았는데 사실 거기에 또 이 균이가 많이
0: 예.
1: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남은 음식은 다시 먹을 때는 꼭 다시 재가열해서 먹고
0: 네.
1: 예, 이 야외 음식은 꼭 그런 그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면 예, 지금은 저건이 좋으니까 뭐 가젯도 다 그 박스에 이어서 아니라 어른
0: 그렇죠.
1: 따에서 넣고 하니까 예.
0: 네.
1: 그것도 예전보다 많이 이 방치 방법이가 많아져가지고
0: 네.
1: 요즘 것도 보면 식물 중독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0: 네.
1: 병원에도 식물 중독으로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뭐 졸기 원인인지는 몰라도 그냥 온도가 괜찮은 것 같다. 집안이 너무 덥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녁 음식 이튿날에 보면
1: 예,
0: 상하더라고요.
1: 예, 예.
0: 살짝 상해서 감히 먹을 예, 수 없는
1: 그리고
0: 정황이죠.
1: 어떨 때는 그냥 뭐 우리 냄새 맡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먹고는 꼭
0: 네.
1: 배출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무조건 그 음식하고 관계있잖아요.
0: 네. 너무 그 신경 안 썼다가는 자칫 큰일을
1: 예,
0: 불러올 수
1: 있죠. 비위가 왕한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0: 비위
1: 약한
0: 그런데요?
1: 분들은 쉽게 이
0: 네.
1: 반응이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부터 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1: 네. 그 우리 안에 균이가 그것을 죽일 수 있는데
0: 네.
1: 이 원래도 비위가 허악 사람들은 그 모이기잖아요.
0: 네. 그냥 뭐 조금 차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음식을 드신 후에 금방 이렇게 배설되는 이런 경우는 이것이 비위가 약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1: 네.
0: 아 그렇네요. 네.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열대야가 누적돼 수면이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숙면을 위한 생활 수칙과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누적 영향 무엇인지요?
1: 예, 우리 중복 말복은 사실 이제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니까
0: 네.
1: 예, 저도 어제 보면 어제 전에는 저녁에도 29도 그냥 유지되니까
0: 네.
1: 이 열대야라 하는데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 잠들기 어렵고
0: 네.
1: 그리고 잣도 아주 얕은 잠.
0: 네.
1: 사실 창문을 열면 밖에 소리도 다 들린
0: 그렇죠.
1: 상태에 이렇게 해서 수면 부족이 누적됩니다. 사실
0: 네.
1: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 안 나고
0: 그렇죠.
1: 하품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잖아요.
0: 네.
1: 예, 사실 이게 우리 잠 제대로 못 자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 더 잘 자자면 취침 이 2시간 전에는 사실 우리 커피
0: 네.
1: 그리고 녹차
0: 네.
1: 그리고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고 예 그리고 방 온도를 24도 내지 26도로 유지하며
0: 네.
1: 예 사실 에어컨 있는 집은 그것도 괜찮고
0: 네.
1: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 발목 손목에라 이 미지근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면 그것도 이 기혈 순환을 돕습니다.
0: 네.
1: 예, 이래도 잠이 좋으니까.
0: 그렇네.
1: 예. 그래서 우리 수면 부족이가 오래 가면 우리 비위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예, 매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통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 감정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태도 이어지고
0: 네.
1: 예, 사실 이 가을 환절기 때 질병이 쉽게 이렇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이 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지만 이제 발목 손목에 찜질
1: 네.
0: 그러니까 그것이 따뜻한 수건을
1: 네,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0: 아,
1: 너무 뜨거운 걸로
0: 뜨겁지
1: 말고 그냥
0: 않고.
1: 예, 예.
0: 그러니까 손목 발목
1: 예.
0: 뭐 여기에는 뭐 혈이 같은 거 있나요?
1: 예, 예. 손목 발목 그러니까 우리 이 손목 발목 여기에 우리 심장 안쓴한 이런
0: 네,
1: 혈이 많잖아요.
0: 그래서요.
1: 전에 말하는 쓴만
0: 네네네네.
1: 이러니까 예, 이쯤에
0: 네.
1: 한번
0: 좋아요.
1: 예, 예. 네. 그리고 원래 우리 혈액 순환이 심장에서부터 이 팔목, 발목 이기가 제일 멀잖아요.
0: 네. 예,
1: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0: 네. 좋겠네요. 네,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죠. 초복 때보다 체내에 냉기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중복 말복에는 냉방병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와 이 환기 주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중복 말복은 이 에어컨 사용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우리 체내 냉기가 초복보다 더 훨씬 많이 축적되므로 네. 냉방병 위험이 급증하합니다.
0: 네.
1: 예, 사실 요즘도 보면

0: 네. 이 실내 온도 더 차가 그냥 5도 이내로 유지하고 네. 네. 그리고 두 시간마다 한 5분 내지 10분씩 이 환기 시켜가지고 습기하고 냉기가 정체되는 것을 막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에어컨 바람은 그냥 그 한계 바람이자 차 온도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공기는 그냥 그 한 공기니까 우리 창문을 열어서 이 밖에 공기가 들어와고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1: 네,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우리 이 냉방병의 증상이면 어한.
1: 네. 네.
0: 그리고
1: 추워서.
0: 관절 아프고 관절통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 아프고 복통
1: 네.
0: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잖아요.
1: 네.
0: 매난이 비싸요. 우리도 어떨 땐 찬데 들어가면
1: 그렇죠,
0: 코가
1: 그렇죠.
0: 막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 냉방 사용을 중단하고
1: 네. 네.
0: 따뜻한 뭐 생강차든 마시고 우리 목하고 허리에 언질찜을 해서 기혈을
1: 네.
0: 풀어주고
1: 네. 네.
0: 하는 쪽역으로 이 하체 냉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때는 족욕이 필요하네요.
0: 네, 사실 족욕은 우리 1년 4시절 다 해줘요. 네, 여름에는 온도 좀 낮추고 겨울쯤에는 온도 좀 높이고.
1: 근데요, 이 족욕에도 그냥 따뜻한 물에 하기보다는 뭐 약재 몇 가지라도 넣으면 네, 더 좋지
0: 약재,
1: 않을까요?
0: 아예 빠져 생강 이런 거 이어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좀 저녁에는 힘들고 할 때는
1: 네.
0: 샤워하기도 싫을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그래서 더운 물이라도
1: 네.
0: 그래서 물이라도 온도가 중요하니까.
1: 네. 그렇죠.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그런 거 엮는 거는 뭐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나
1: 네.
0: 좀 신경 써서 그런 약제를 하면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네.
0: 예,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어떨 때 약제 있고 매일매일 하면 더비 또 쌍호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1: 그러네요. 예, 예. 저희 생각에는 뭐 딱 하려 할 때는 그 금방 말한 그 몇 가지 약재를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다시 네.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아마 족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말복은 더위의 끝이죠. 무더위의 끝이면서 네. 동시에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전후로 면역력관리, 호흡기 건강, 피부관리 등에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0: 네. 하나는 우리 면역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면역력이란 게 사람들 다 면역력은 뭐 딱히 면역력이란 건 우리 이 자연과 반대되는 이런 일을 듣게 해도 면역력이 덜 떨어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쯤은 우리 여름 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니까
1: 네. 네.
0: 산책도 좀 가벼운 산책을 매일 꾸준히 해서
1: 네. 네.
0: 기본 체력을 높이고
1: 네. 네.
0: 그리고 비위를 튼튼히 해서 이 영양 흡수력을 개선합니다.
1: 네.
0: 사실 우리 뭐 좋은 음식 무슨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1: 네.
0: 먹어서 우리 몸이가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못하면 먹어도 대비 독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흡수력을 개선하자면 움직여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가벼운 이런 산책이나 해야 되고
1: 네. 네,
0: 그리고 하나는 우리 호흡기 관리 네, 사실 가을이 되면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가을은 우리 폐의 계절이니까 이
1: 네.
0: 폐로 위주해서 폐 진액 부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뭐 빨허,
1: 네.
0: 백합차, 혹은 백합이라 우리 그 장미꽃 메이꾸이는 이렇게 싱치해주는
1: 네.
0: 작용하니까
1: 네.
0: 빨허하고 이런 것을 물에 퍼해서 마셔도 되고
1: 네.
0: 그리고 여기다 배도 달해서 엿도 되고
1: 네.
0: 예, 이런 것을 마셔서 우리 이 근성 기침 그리고 비염을 예비하고
1: 네.
0: 예, 아침 저녁 일교차에서는 이 얕은 그 옷을 준비해서 호흡기 냉작을 피합니다. 사실 우리 폐는 제일 창 예, 한하기 무서워하니까 한하면 이 기침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 네.
0: 예, 그리고 우리 피부도 사실 가을이 되면 이 피부가 또 마르고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하면 이 뜨잖아요.
1: 네.
0: 볼이나 예, 이쯤에는 이 우리가 건조한 이것을 대비해서 좀 보습하는 이런 관리를 같이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자외선 우리 뭐 방사에 제대로 한다 해도
1: 그렇죠.
0: 이 자외선은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피부 손상하는 이런 것을 더 좀 신경 쓰고
1: 예, 네.
0: 그런데 이라도 너무 강한 그 세정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영 너무 어떻게 말할까 좀 너무 신경 써서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이 뭐 시맨 나이고 무슨 영 얼굴에라 너무 신경 써도 사실 이것이 우리 그 피부 이 장벽을 파괴하는 작용하니까
1: 네.
0: 예, 너무 그렇게 쓰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도 보면 아

0: 굳이 뭐 시멘나나 비싼 그것보다 예전에 우리 그 샹저 비누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그 소공저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만들어서 예, 네, 어떤 때 어떤 뭐 지부나 잔치집이나 가면 선물로 그런 네, 거 주는
1: 사실 예, 작품이라고.
0: 그런 것을 어, 네. 얼굴로 씻어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네. 올해 말복을 전후로 해서 면역력, 호흡관리, 피부관리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말복을 기점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면서도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으로 이전환이 필요합니다. 말복 이후 추천하는 식품과 우리 여름철 식단에서 가을철 식단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0: 네, 우리 이 전환의 원칙은 이제 습열을 제거하는 걸로부터 네. 연보 양기로 이렇게 위주로 점진적으로 네. 바꾸고 그리고 네. 냉성 식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아, 네. 불쇠로 찬 거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1: 그렇죠. 예,
0: 좀 줄이고 특히 어떤 분은 여름에는 정말 뭐 얼음을 엮는 것도 얼음을 뭐 빼든 혹은 절반을 엮든 이런 것이가 예, 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네. 추천한 식품은 이제 위에서도 그냥 말하던 이런 백합, 바이허, 네. 마이둥, 그리고 네. 베리, 은행, 네. 인싱, 네. 그리고 샹구, 표고버섯, 네. 그리고 닭 달고기는 그 가슴살. 네. 네. 그것이 귀신, 어떨 때는 우리 닭다리를 자주 하는데, 근데 닭다리보다 그 가슴살이 단백이가 제일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이 없잖아요. 아. 예, 그리고 잉어, 네. 예, 그리고 대추, 그리고 우리 감자도 좋아요.
1: 아,
0: 예.
1: 그렇네요. 예,
0: 그래서 이 실천적으로 하자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이 가을용 식재료를 추가하고,
1: 네. 예,
0: 그 다음에 국물은 차츰 진하게 조리하며, 네. 예, 사실 우리 여름에는 냉국은 많이 마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좀, 예, 다른 진하게 하고,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약간 일찍하게 이렇게 아. 맞춰서 비위 부담을 줄여서 이 가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 소화 네. 기능 저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전환 방식이
1: 그렇네요. 자연
0: 사실 하기가 쉽지요.
1: 네, 자연스러운 전환 방식이 좋겠죠. 이 말복은 여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남은 한 해의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0: 네, 사실 말복은 우리 여름이 마침 표이자 가을 양생이 시작점으로
1: 네. 네,
0: 사실 여름 내내 우리 죽들 때 열도 습기를 잘 풀어내고
1: 네. 네,
0: 소모된 기력과 진액을 회복해야 하고
1: 네.
0: 가을이 그 건조한 기운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 이 말복을 우리 방심하고 그냥 냉습 열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1: 네.
0: 가을에 우리 근성 기침
1: 네.
0: 그리고 비위도 허약하게 되고
1: 네.
0: 이 환절기에 감기가 예, 만성화되고 어떤 분은 감기 한 보름 한 달 내내 그냥 감기라 이렇게
1: 네.
0: 그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쯤에 자라야 우리 겨울에도 이 기하 한습 질환으로 이렇게 심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1: 네.
0: 우리 여름에 잘못하면 겨울에 꼭 병이 걸린다는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그 열독이가 빠지지 않으면 겨울에 가서도 그 열독이가 꼭
1: 네.
0: 지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이 말복에서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도 윤보해서 이 면역력을 다지면 우리 가을, 겨울 각종 이 계절병도 예방할 수 있고
1: 네. 예,
0: 1년 중 이 후반기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말복 어떻게 보면 겨울도 길잖아요. 우리
1: 네.
0: 동부군은 더
1: 네.
0: 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보통 그 시민들이 기억으로는 그 이 삼복철에 중약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0: 네, 그좀 그것도 저도 요즘은 환자들이 우리 또 병원들 환자들 좀 적어지고 있는데 다
1: 네네.
0: 여름이니까
1: 네네.
0: 하나는 여름에는 우리 그래서 밥 먹기도 맛이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중약은 쓰고 하니까 더 먹기 바쁘고
1: 네.
0: 그리고 삼복철에 중약을 안 먹는다는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1: 네.
0: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사실 지금의 우리 뭐 빙샹 이런 것도 없고
1: 냉장고.
0: 뭐가 나기도
1: 네.
0: 바쁘고 그리고
1: 그렇죠.
0: 또 그쯤에는 이렇게 기계로 뭐 달여주는 기계도 그렇죠. 없고 다 번절 달여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더운 데다가 그 불 옆에서 중약을 달이고 있으면 땀이 더 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삼복에는 중약을 안 먹는다
1: 네.
0: 하는 이런 말이 많은데 근데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사실 여름에 또 손발이 차고
1: 네,
0: 이런 분들은
1: 맞죠.
0: 사실 이쯤에 와서 네. 약을 써서 더 자기 몸이 기를 양기를 이 세우고 더
1: 네.
0: 좋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삼복에는 뜸 뜨는 것도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좋다 하면 또 다 와서 하는데
1: 네.
0: 근데 이것도 체질 따라서
1: 아.
0: 평상시에도 그냥 뭐 왕성하고 예, 이 열 그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쯤에 이 방법들이 다 맞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이 쉽게 추워하고 뭐
1: 네.
0: 많이 한기가 많은 이런 그리고 겨울에 쉽게 급해 기침
1: 네.
0: 겨울이면 감기 걸린 이런 분들이고요.
1: 아.
0: 이 삼복철이 와서 뜸도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쌈후퇴
1: 네. 네,
0: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이 삼복절기를 계기로 우리 연변중리병원 주임 중의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이 삼복, 중복, 말복 기간에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이 중복은 더위의 정점이고 말복은 더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두 계절 사이에 서서 한여름의 마지막 시험을 견디며 동시에 가을을 준비합니다. 양생은 무더위를 억지로 막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고 말복 이후 서서히 기운을 거둬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